0: 티성 던로진요. 소진 잡콩거 냠리 빈드거름 부르시바등 잡지 사르트르 잡콩거 냠리 단릉응 야젤. 파키스탄 제성디 르마남기 오이튼 방르브제티 녀니 얼군든 땅 니스고말르 디그주르시비 젠던제 긴코 공타바마슬 다룽 성친전버고초 문제 다든 나릉디 제지글람직 냠친 야크브제 회서 숨제 돈지 셔르통즈춘 고르 특특제 테르친 젤 테름브마니 동시르니 시와 젤랄히브니 나는 그 디냠리 야치 응아르거등 정충 젤파리오 정독 냠리 지 니콩 간을 셀바등 정진 럭스지 사르툴 페지제 와르통 사르와시 말레이시아 저 소진 젠지그조 지 중국 에스 트브등 조스틀 쳔마제데 톤킬 마사자치 섬제치고요. 제케저 중국 년천조증 켈리지 리그니 코툴 마청 도듬리 뜨급질 산이제 콘든 송아 섬제럭 냠데 심지그 사르필능 식바등 톤지 여름지그시 쩔 젠조스 동제르케 쳇시니 콘든 송위 조증니 바 응원슬기 체르신요. 달루 야르크레 에카야 칼리 난진니 낭진시비 알레슬 모르친 식 말리 데비 랭꿍기 중국 멍츠고께 소유축 등 통요. 알레슬 마슬 크비 랭숭 정스 등 크네 이자세 메뚝 세바니 터키 럭히 사든 버 냠진 야크브께 빌럭 총수 데비 멍비 제식 람치 게데 중국 촘라 돈니 중국 폐지께 고르급 냠줄 셰진요. 문제 다든라 릉진지 제식 람직 냠튼 야크블라 낭진시비 총수고 돈버 나는 그 디냠리 야치 제직 등 정충어 그 파니 시르통 그 파르츨리 야치 정니 니 등 정충 숨지토 냠직 냠튼 냠줄지 다 충시데 중기 냠튼 야크블 등 냠데 냠리 잡콩 진칠미 버 야르틸 등 냠리 시 등 사르툴시니 제직 람직 냠튼 저 비서토비 페지라 글히 테비 멍부 논진 요바 마슬 냠튼 야크브께 멍멍라 나린 지득 담비 초아 정진요
1: 중국 공산당 그 갑녀회 중앙의 저기 첨 셉셀은 한큰 그 창점지 초통 저바 지년이년의 베진의 주 다다 창점지 주께 저저가 조벌 샤지인 중국 공산당 그 갑녀회 중앙의 저기 첨 셉셀은 한큰 그 창점지 초통 저바디 니동니 저리다게 베 지년이년의 베진 등조 당디 창중 제초라신 큰의 중앙의 저기 첨 셉셀을 한거 어인의 야라 제적이요 창중 제초대 중앙의 저기 첨 셉셀을 용한 큰거 연례용 한 큰거 권진시 중공 중앙 차스르 주제진의 중앙의 저기 수지 리시거 송세나 창중 제초도 시진핑의 디르브사르비 중기 제치제 전소랑리제 공바 등 사가버르드 시진핑의 당직제 공바 로중 등 라가트르 당사시 这一处理单顿习近平的党这个公巴呢习近平的第二部萨尔比中国一切期间政策让这个公巴党这个领引巴等第二部萨尔不是属于用的党南中的拉格的人家的娘用手动党而被用这个娘之领亚其生邓萨巴南顿喷森祖巴而公巴邓萨巴 마르 담바 등용제 니체데 로지 등첸비 랑이 사르지 금흑사르와도데 등도듬당 등지중 등다르지 동와 등도업치르 동와지라 자비 스송당 게취제 쇼흐툰 돈초시오 리그툼 섭실 등 다시블리콩는 쇼용니 등 난중세비 도흐 가칭시인 네버터 탱클니케 터슈러랑진제 도행라 고와 등습련바등 송중니 러브르저바 로튼 젊이기 시진핑의 당직의 공부를 타직도 담이 생각당 러글르나가 남특 생각식시하기 로튼 젊은은 중기 제치제를 송라고비 란위토 예급으로 교대 차지할린 토화등 세트분할리 단특의 토니 디럽사르위인 타블럼사르위 그리스르 등을 다심샤와 비틀토위인 폐진조지를 근대동기 창中这处理你懂你这个理罗对接这个事等大事不下不是说动西巴等人把这米下话一个不是这笔他浪下顿这处理南极丹顿三里车顿兰还比黑夜给习近平的等这个工别电顿接多黑等勒个领接拉琴多黑了国二等四部连巴等顿接牛等勒个领接冷下空的切给 아랑뚜기 삼두르 니히 제바등 라글란 접둠시니 브지기스르 등 다십제 샤완 타뜨글라 접둠제기 Java tuanchul la ngharwi khija ni sanri tawa yang taga stambulan zgba deng laglan da targi. Chapsi je tarkil si khig chera dungwa deng, chapsi je gorshib sapil si ni gabji dhigtum tamburu zwa deng, lohtan yirmi je gu ni juizang dhignan deng rasung la ngurgul chegi. Mangchuk nyendrim je cimun juzit deng rasung na dun jigdi juizhig yintil stangsib da dungwa deng, bichin towe gu ni lushabi lingin yongzib si bar kagtag chegi. Yerim dambi samjig deng canti samjig si khig ngali chera dungwa. Зонал дамзан дэнг жандум гэндал дэнгни шавийг жилхэг лагбу чагбар шиэдэ дэнжэг жи цантан тахчиг дэ дансун шиэгэ. Хунгхэгэн зэгчун ла нхарвий хэг жиэгэ. Чаасэл тал нямсэл тэгтаба дэнг, жуэнтэн тал нямсэл тэгтаба, жуэцэл тал нямсэл тэгтаба, жуэцэн тал нямсэл тэгтаба жиэгэ лангша гачин дар. Дэгэшэр дэнг дашиб шава цадэн жан дэнг. Chumchung jan, caizhi jan ji si nzikhtin li ngishchul mtad damzin yagbo shegi. Lokar ju zang gankar poba deng, tabzul shen kiba deng, shil poba ji ji dikshir deng dashib shagmag nzikhchung shagi. Cangzim jizug li deng dhig dambu dar lomten goshi yung zhonggong zhongyang dikchum chibshir ayun lankang shujie zhuanbar nidemku shiba deng lomten zhangzhong
0: 中共中央这个城市是来用来看个人类用来看个人等数字人不人等过去从东部也是正三十七零五八达那大陆大当部你等比不人用是实际的忙了你是这次蒙古的这个这个铁人什么铁人不没见了东西的什么是吧什么什么等实际的从未忙了这个比克里什么车等东三十的自由把的那能个地念里也去日等正冲日拍有 Lagatsil tobi tundi ji shirji ji maangil mongur chag chig chig thir chin gil thirmba mni tongshir sim shiwa chig cha ba di na nang ga di nyam li ya chi su ni tang chang chung adan par ni ya yung si shirji ji maangil chu chi ji ya chi shi chig tang chang chung chig san yo la na nang ga di nyam tang dar na ya chi chang ni ji ni tang chang chung ni par yo di nang shim jig sarpil tang jingul shab shi chan chil chung ji ji jir shab shi Лугдал дэн чэнэхтунг дэгчэй зучэн лэрэг дээн нэ сэ жа бэй шэрджэ дээ маңэл нэрмур парьюэл. Юнгхунг нэ дээ на сода арэв дэн фарэнс лу Корея жи дээ Чунгура нэ сэ нэлэхтунг шэ цэл сосур дячэй сэмжа шэ сэм чэнчунг дэн дэн дячэй сочэг дэн чэнчунг шэг дячэй чунга дэн чэнчунг дэчэй парьюэл.
1: 大家被青年人的相亲等一书籍相亲网签的人类用来看个主任吴小军的相亲拆灯的广东部的相亲用个玄国下午的国东西可以南极单独这就属于习近平个玄国给接下午的东西在东改进的广东拉特的等东区的三木协给了萌萌拉南美巴等车速拉南图瓦银冲西的餐厅三级等塔特三级单部的成立所用的黑灯地方三路你不得设计看餐团部人更可为南极的国孙协同所属十七国内东区的西的玄国的电子级马尼单送下给从这里单独呢 你这种从上进阶的古萨维查清巴比杰人西拉热尼罗达姆日夸中的陈奇罗瓦索下生我农村的年卡这个事比中国内文化为牛根正在这个里三年所属等的各所是你不得中国查生安车特登克尼中国下边他这个该切人人来你去三文中给了那顿的使用你能一个一个写特别 亲能是的是几个的中国个人格的更加当真那么些个从这里南极单独呢中国下面是个几个呢忙出去的这个等着有了是个几个呢想起用个切顿等着有这个单笔股你查起你次等这个你次了这次你就是都给了大是不是的里里里送了那个短去了那么些呢地图的文和文的全程背给了啥些农村有比年轻人等一个人用客了做过了一了 Shigra, Gwenpa Sugu Sani Gachin Tegla Jat Jaisir Shide, Tungta Wasimta Lutang Gubin Tenggi. Tenglin Sunga Jinsul Dunchul Namu Shide, Lutag Bachu Ji Gujigba Teng, Camjuba, Shirintin Shiba, Buwa, Gorshib Ji Ji Shetib Jani, Dukh Yogi Mangchuk Nipu Dengul Shawa Lagbar Jibgi. Shungu Nisuk Jadig Teng Jindin Gansung Jitigda Tengni Tal Jigbi Nitsil Ogu Lug Chaba Teng, Lam Chaba, Tengdeng Sejonggen gan nyam kirtang, leni chigilan gan kirni lagtar shini, gochil zuwi ndani gondum shegila, zirin lishi ki pandi chewi nyamnyong tang, shetib zungu kuni, marna khirmi manjongwi magni tansung shidi, zhengzuk ki jiyib denzig tanlang la jinche mebir nganlin shegi. Chongdi tang, shangchina namshi jui tang, shangchin chewil tin, shangchina rangshung tonkong tin, zilang zhong qir, cokir zhong qir, zilang zhong qir hong zhong qi, hua long zhong,
0: 棉户总、宣化总、检察总、特任总局级措施宣布下边那次的压实习，上清建国车王卫东等张金刚尼出了组网，迎了严厉措施时。大家别猜你是今年，上清门前的空地，上清门门是不是空等？你们这里个陈忠给监控在这个了，松懈等，冷处都去几个的了个，中午过空松西巴决定隐蔽，若你这么凶头直接写过别的。 娘们说不娘们给姐娘们托你中华门门心疼家可不接监控库里的沉重从门的短去了下街的跟在等你中会沉住了松胸水笔沉住了这里后这个的事学过出了人的理事把这个车和互助和这个人胸中无视中的了半夜的外的送你一零一四十四十八等一六人的我学着你不如水笔接头团里接送等中四不接监控他说接中所接了人沉住了 打中心里健康松雪等孟措了个季节腾住了娘们去家所以你们当比南北的娘们人士从你们门亲节罗金人等等生气的门亲节我自己扎着了打个了的你了娘们的打过心里从你们门亲节拍几节人等连根的这笔盘子了过人有别过你的东西 若能联系了把姐姐从生前姐姐可不见可不欢迎妥善自己正所一个乐得的等国门的内部杰伦自己正所欢迎春节会等送这了给巴黎等一个钱娘的等你生前的门前的空等生前的是不是的坑给监控可里个过的节沉重乐得的短去了些比乐个能催是不等三十多了些都不等连根的这笔盘子一起说用你问吧等 第二部三位若能联系了比罗布中啦总把等三路东起吧俺这本干科普巴季节三比娘们的更乐给我从面打通见谢过南巴三十经验啦能顿喷森错吧三班各次切瓦季节天气单不的等监控可里个沉重啦过俺里三木连把等监控沉重个腾就是连根这比三十五切的新有比银子没有从面认这个的单顿 七千万生节生庆经营的空的吃不得学霸等，陈荣工顿节做个事霸等，陈荣乐得的些比，你吃了没？腾就是娘们姐姐，都会三十万几生节的不是专人些的，冷处干苦了等你，而我吃等了送凶些的，没等人凶看强听娘们的，等人不见节错人节，累了三十万，没病着急人事。
1: 大家比去年十几年的相亲等于是这么用来看个从我们相亲的十城里空间城中间个从你的口令子中来跟得东为些特别急下面些特别急的理由那个特别东就些比下面过冬从的地从的里单顿些特别急等三头生百万的中相亲的十城里空间那东个内车的等我们本内车的中间内车的城中内车的接近穷些了城中间个从你的口令子中下边跟得了东外地 过这个月半等，该去的月半里，俺这该去瓦等，俺你同不了解的想，就这不俺这节，同不了解你嘛，这个是松中西的，南市的大东街，开了个金灯来了，松中西八等，开了个盘八等，开了个六九的西边，是接了八等了吧？你的俺不晓得，想前等中去了，中接了八什么接，俺们个等，俺们这不很等个，下边也南八这么呢，同不了解不是，同等等，一路从此了，进去没不了，进去了。 从地图南极单顿，上清用这人把所谓是城里空间，城中间个从你的口里用这个中了，跟着东为安车短缺节，俺们的他这个在你，这个东过东西和切了东啊等，林根短途等缺节，南镇西的，大根等盘地，这是南木些个把等，开里等这外有被，城大的节，干了他个做了单这个西的。 Kelly Tung Dua will be Sinzin Chumterke, Shapchil Narvi, Tadden the Dwadden. Kelly Tung Dua will be Nitun a Dunder Pani, Tundu Dunny. Sham Chung Tung a Huayun Chumter in the Hirtamber City, Chumzinger, Jujubka Ganel, Niku Yugi Sevadan. Dressed to the Jensen Tisan the Dunny, Stadi Kirgis Tons of the Dwadden. Larterje Ganel and Gertrude Shigigigan, Chum Chung Kostuja, Mandansa, Anala Kiwi Guni, Castle City. Chumton Kitje, Huestun a Zetan Dolcher Dwadden. Chimjer, Gondrum, Gertatum Shaps, Dantiga Jumni, Chimchung Shapsi, Mangditan, Kelila Pambi, Tami, Jelly Jig, Kartun Tabajigi, Tedan Chapjig, Nursel Nanjumje, Chetun Tapsul, Dansup Tatunwa, Gorkil Sishini, Sonir Korigla, Lashun Tung, Dorshik Tungwi, Dirstan Sansir City, Sanchin Yunje, Chimchung Jenga, Sonir Korigan Zishunla, Jondak Shigi.
0: Dajabi, Senior Hinin. Sangulubi Tung Shangchin Jang Gorsuman, then Julija Lungi Changu Jungawi, Mandela Jotunja, Jokbil Tondi, Tonu Shangchin Piji Tang, Jijir Ayun Hankunga, Chetun Sotoni, Jilum Batarna. Tonu Shangchin Ji Jangja, Jijir Tonga Chimun Zikinja, Shabur Sham Dagatang, Titulan Jibri Shachel, Lamli Jijir Latini, Gaganel Sesham, Jukul Yamja Latini, Tablam Jajang. Jankumaran Tangla de Nigani Galungite, Jang just jigger Tumra Chimon Zigin Tel, Matata, Sorun just of Hinan. Sorun Shanchin di Hisi Tongunga, Chetun Song Shimunga, Jolakter City, Salam Dunchir Tang, So Hir Dunchir, So never sorry where you don't shunk jet, so it did Tumra, Jigger Tang Chopper Shikang, Janim Jansul and Yam Giljitia, Shivshir Jansul Saratulshini, Yetun Harsi, Jalam Yunga, Dinim Wanger Yung, work in the tongue. Sormun jia yelhtun mangil darib jibi yehtun ustaga wa rampur shiti. Torgan huizanga, tsungustaga sorshunga juldun chuldan, marsa dan cancil, vzhichan jijia dhagjin larsu la gandatungi. Keli dan jilwi jangzin jangja tarkil dodum namba sartul shiti. Uistan chadib di jangja tuanzi suwi tarkil dodum jia garachig chuln roba. Ikil ingig shawa shangchin gilni panchin kelin jia jilim yangur shi. Kelly Tang Jelvi, Mangle the Wats hadn't the Stonga Chichi, Jani Mustigir Jet, Sundi, Korijik Jengi. Selang Nina Kurmi, Niso Korijik, Delson Zichin, Jenjo Satangste. An Amchatanga Tirum Samba Tang, among Pan Samba and Abjan Zichibishini, Zung Tang Shang, a Dewa Jirimba Samjang, Niso Korijik Malak Tisung Tatungi. Sormun Jet Castle Rochur Tatja. Tonli Yamli Stangs of the Tony, Tongun La Rochur Shippi, Mangan La Jejuni, Jones of Jet Hedden Tonli Sorchung Shaggy. A Jetchi Songstillering Kurzatam the Tangsti, Tongun Dang Shangunga, Taper Lam, Tisanjak Sastongatang, Sashong Yo Tunga, Zerja, Tambing, Parvarishini, Torgunga, Hedden Tonzi, Jayung Sachabatang, Sergil the Chaper Kendetungi. Stiankum Tonzi, Sermung Arentung Wenjerja, Malu Ziti. Kedin Shung Shigli Tang, Rini Yakurja, Peter Sorchung Shepa. Selang Jung Chiro Huang Jung Chuitang, Sovshan Wurigarang Shung Kalan Dola Zung, Golu Wurigarang Shung Kala Machin Zungji, Jungji, Jankum Shodi Kasuja, Sakung Sovi to the Damton Shuni, Jankum Kuriga, Bissel, Matala Zang Shoks of Pajinol. Jungdo Jangsi Yamji Paji Litun, Jungjan, Danja the Lipkang, Jungdo Sinija, Sani Taja Kuranga, Munla Dunshang. Jayung Jia Tun Chiljanja, Shangwa Chaya, a Jangsi de Songs Jibutang, Jakubja, a Galaxy Yanak de Ni Tun Chulung City. Jayung Jia Jijir a Lohu Tungran Zigjentang, Ni Kung Jangdo Tanyung Sajir Shachel, Sorunji Jijan Don Chulshi. Sorun Shangchin Ji Jakubja Soyuk Jigitang, Sai Tu Sum, Lamlik Sum Jia Jijir Gojig Sajir Zongte, Lamlik Sartulu Jersar and Zambatang, Sajunga Shachulu Jijir Saikang Sheba. Dachin Korchul, Garnetan Zamba. Tony Tanger Sokhang the Sheba. Jankum Jer Renton Sejir Chachis Zongritan. Dachin Korchul Dung. Sori Mangi Lamli Tisung the Stonga Sushotia. Beratuna Nathan, a Nakil Gisani. Lagalan Chungani, Korchul Chambi Shoks a Jerver, Stolen Shazinul. Dinyam the Shasho Gonjaja, Sam Shoksarwa, Hertaki Jangulu City. A Nathan Tushobani, Malak Tisung the Tongi Wardia. Stangs of Tajilla, Kendetani, Tonu Shanchinja, Jigirangi, Saji Malaga de Gurnel Sarturuni, a Gonjil Pedija, an anger Gonji Samber, Rohindungi.
1: Adaja Pizzi, Yestinian, Shanchin, Lita, Starting, Junin Jurvi, Nisatarna, 通信上请给年轻人你懂你这个里硬生比这七不能咋混结国家这个行大吃个拉松就等人际所吃个拉诺巴提把人鼓动些吧成立个恰不得了这种投诉机说很俗什么的总的那里了不然把所谓能咋混结干车人不信你 답车个松局等日记所吃了诺巴提把格东西比特出了下哇拉个不得这不得趁得了日记所吃个投影空了多了个些比下不出了东得个东西里人把所谓能个咋混记答车个松局下哇的林根拉个得的能顿所有人就给了我空跟答车个松局些比安车单得个几颗呢说个用呢答车个投影空等从你松局些不得很容易 中期的等客的等总而言之你的日记所吃的是很松局些比下面娘们的真错难的提升的动物跟的等你那个啥等这地重力打个的所说所是安车人不写给一看这人那个咋混结你把拉了的东的公共娘们等娘们娘们就下面也日后这等这给就正等扎破 从文上请见达这个松就该觉得等成个了下这个文字牛从写不得懂得个东西说的切顿给觉得当时给别人成个接下这个文字等是从牛这不见证咱们说的成个了年俗下不得懂得个南木东西第二天从你松就不来很难你满着咱们容易等错红布多拉的物参他们容易说达成从你等减配了啥家 根基了啥家你比一路么做的个拉松就不写给巴登结果多等比过松等阿拉斯拉年没个大多写比大小才能松就了很难的何特跟大这个村里做等你比一路么结果他说了跟得等你今天讲个过年大这个日期跟那么大小才能下话这不结的
2: 日记所吃的农村蒙古村镇里头了很多年呢，这顿蒙古村镇的南征这个镇下级经过了很多时的农村推门为查控时，而给你打消残忍等，严重。我送老外等老哥的送一路说，我被我送这个了残忍等特别过年这个镇西的，拉个这顿我送等，严格民国季节属地蒙古村镇了，跟着东西。大家别听你人呢。
0: 在隆中秋节快乐会可里，中秋节外面的节日为作为团控为主席的，节日上腾亲节，阿们碰到隆库伦中山镇巴的，俺是全国三行。隆库伦中山的腾亲节开始送那有巴等，腾库伦节多忙等，上隆热路为中嘛，立正忙促进了，才等过人单比，隆库伦中心甘肃段主席，吉隆巴达呢？ 冷库人中山地从生请家人共单客了家的吃个等，是冷中秋节冷库人中心多的么些特别，只有了单不不热中呢。人员了的为才是冷的大热巴等，人工收入过巴等，这种温室，温穷给人员冷巴等，人工冷巴几个的，我们碰到人工单客了些的，忙促的冷库人中巴等，中用错的接了些等。冷库人中山地那个大热等等，特别是地满街吃足的。 吃了个了冷库的穷地拉开手药了，阿们个去了冷库的等年多个冷库，没送冷库，说个就不冷库，昨天年是冷库，这么多的里里冷库，中秋的里顿节吃了冬干送里这不冷库，对不起那个我选进节，切出了冷库的所藏米，冷库人做人没冷比，日中是节冷是节巧，冷库人做啥意？给人么人个进节，忙碰那人用冷把冷的打热巴等。
3: 电通人的个巴登，人工人就把手机，那么个银库里上的，提出了年纪人，年少个是为人工的，某单了怕不是的，中面冷库人就比，可不，你话断机这样的等，冷库人就啥为出了手机，接了两趟请柬，就给他开接冷库人就比这个什么，俺里才等的东他巴登，这边冷库人就你为出来出了，托人的个东阿吉兄弟，开了客了因为，这边查空个冷库人就比暖和。
1: 你等给塞了不是的，蒙了，打不的准备多爱准备，蒙出家一三不是些特别。大家别听年年年，二十三年就几百万，你知道那普京跟你得单比，年龙讲着等我是个能啥劲儿。乌克兰个这个节目红个二十三，蒙出了蒙根本兰加布个西伯的阿伦罗切了，二十三蒙红个乌克兰书记凯里拉东德个东和切了当要事儿。
3: 大家别听你人年年乌克兰杰森镇泽连斯基也只从这位年久的当上面被带上劲儿，年得了去卡普尔杰兰尼法人西森镇马克龙等这么路线呢。法人西乌克兰拉成立个关村的这个区等，普人的人叫个人跟广东啥劲儿，明天汹涌不马事儿。
0: 우크란 쇼글라 데율로 퍼른들로 돈길 추구친 콘돈샤디 인세리 셀런스 지셰디리 키 마클롱라 니엘 우크란제 사쿵선 잡글 포비 니틀라 다칩 등니 과순 말르그나 멍거 우크란 쇼글제 긴쿠 조데 인시샤 요세리 마클롱기 우크란 쇼디 에제치 비 과순 퍼른들 요비 다추고 야급 젠득 등 데티샤디르 로건득 셴도 요비 삼바단
1: Nyankalanji, Tangdi Shukubi Sanjir Shatsarsung, Lentsindi Somjigba Wandi Chatang, Somjig Gankarwa, Sonam Tserang Tang, Huaftin Jan, Tsumu Chil, Dashkalwa Durji Tserang, Chachib Dashkalwa Ngantag Tserang Tang, Sonam Rinchin Yin.

0: 남 제견네 점즈럽 된적이네 지짐촌네 와글 카드기네 쩡섬 고공 왔다바 다르진 테뜨가 조처 팸니 와글 카드가 등에 다르주고 나츠고뇨르 갑사세 브레티브샤이네 담바 다르지 카프르 쩡 지급지다니 지급급다나 업던든 흐섬업겔
1: Joanbu lami demo ngna yol
2: lam che ni tsin jo pom chen na sa
3: den jil lam tun

0: 요니 대당적으로 다등초 가성 킹들과 금된 손이 나인 라 조랑 상된 손이 나지 처럼 바꾸는 데 정간의 지 망아 요니 너무 찬들이다 대체가 주 찰라스 건 바꾸는 와 금된 손이 나인 다 흩뿌르대라 다 처럼 바꾸는 와 금된 수고 야면은 요거다 흩뿌르대라인 잡조라 등들 끼는 알음 거거든요 주다 하진가 깨치니 와 금들 다 주 와 금된 손이 돈단 거 만들 대체가 다른 거로 즉 처럼 바꾸는 안다 내가 그런 순간 영은 저런 남식인 저런 데요카
1: 진짜 자원음 처비 데르 버지랑 그자 사르중가 담능 고비 데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이제는 그 상관하지 않지 와금단이 되는 그 영어 좋은 좀 저쪽 뒤에 사는 줄 세금 참바 통되나 시기 요 때는 이런다는 너무 좋고 단대 전에 주 다는 나신데 좀 미흐 좀 그 영어 접대 좀 좀도 또 말 신다 영어 저 워크 안팅 그 뜻다 간디 다 저 농크 그 럭등다 메는 땅땅 나라 다른 조라 영어 농크 넣고 좀 너무 좋다 저 니엔 혼데 저 세계 다 잡아 티니 그 담바 그냥 말이 저 너네 하스 디스럽 저 담바 간 말은 아가다 간다니 다 저 그 영어 남듬디라 간다나 다 근데 식순도 세건디 셰프셰피 고름디 튼다 간다 치송도 무서 오케 Tengah cipta ke tan di tak tu longkur koran kongeng ceng cek musai kan tanjun dengan sonya nak kerja tan di longkur ke lakukan tak kerja mana tan di tak kerja sonya tu longkur ke lakukan tak langsung macam nak cajin dan dah ingat nanti siapa nak jalan itu muzik dia esok kem leter yang kerja ngah arjun dalam lakukan tak mana lah longkur nak koran juga dalam macam dah esok tajin kerja orang murtung zalar gubja ke siapa apa jadi tiang china senjut kau jangan macam cuci dia cuci siapa lah sekarang dia tengzi. Tengah cipta ke cuci tan di tak longkur ke lakukan tak mana tengah tengah kanan dah tengah tu kita tengah sonya nak longkur ke dalam korang. 촌노가 듣고는 뭐 촌노건도 뭐게 다 영디 영 얘기라 속한다 신원이라는 너무 그거 알겠는데 다 조롱이는 촌이나라 영 농군도 거르진한다 하여튼 너무 또 다다 찬다다 단 독관이 있는 게 단데 촌이는 조롱게 차르친 끙뜨가 긁은가 손에다 혼이 어쨌든 등 된는 세대란다 그때 안치는 창동다 등 통마 너가 정도 칸한다 너무 있는다 다 그렇게 좀 농군도 등도 그렇게 매는 등등 있다 지만 농군도 거나 뭐 촌노고 차바 차바라 속한다 죽고 캠 다때 챙긴 너무 차라 속에는 네 버다다 디가 이름도 접송해 준다 하진가 개친다 다 조롱이 그런 걸 거르송다 가슴 좀 이렇게 던진다 치고 송진한다 하던데 뭐 이더나 너금 증린도 하진 거 잡친 보래라 ti han chenan she chig da ja ba ge chi chan ba ge ni ma ne chon ni na yin hu pe ge sa kan da mu song zu dan den chon ni na ji ma ti chern da ba ge yo ge zu da na chong ni su chen den ga long kar ka lo wa zu chu phram gar go kan na da tang ita da kar ge ji gum ga la kan dong de kar ge ta yin rin den ge ko ni da mu cha zu re se ko ten sa ni ram ni to pa song ju den kar ge kar ma chi ga ni ma da ta zi ge ta ra yin da kar ma chi ga ndig ma da ge cha par zu ma ra ta chu ni lam da su kan da ge phram gar go ka san da na long kar la su kan da ha chang ma ya ma ran yo ge yo da mu chan da ra ta ni chu ren ge ta ni han ni da tang na de ji ni ka san dam ni ge ton chen da cha 고정도는 다금 지근린데 하정 잡시에 걸어라 대신 그리고 우리 문 입자 그 차바지 들깔 말은 거는 테니 그냥 차바라서 겁지 않니 난 너무 그냥 쓴다리 예색 오케 Tani yang cukup cerita kita jumpa di sini, kalau Jack dan Gomu di sini kita akan ada yang cerita nama rendah lagi sebiji di sini tuan tangsi kita sekokai. Tena tasang dengan soalnya kita cukup zat pasang yang mandiri. Tena tasang ke warung dengan soalnya apa cerita mengenai khusyuk kuno teringin. Tadi nama rendah soalnya jadi tengah cuma orang tengah yang jadi lah sukan dengan jadi tengah cuma orang cukup jadi lah sukan dengan yang parju. Tadi mungkin langsung dengan kita apa cerita tentang tengah cuma ni bisa ni tentang cuma ni juga orang dengan muzik yang parju ini sekutanda mengenai khusyuk 노타제 티한치나 좀미 영 너무 좋고 단된 손이나 영어 주 다른 발로고만 더 가이송 다든 좀 이렇게 적고지는 너무 좋래 단된 손이나 좀 아주 야능리 손이 너무 잘 다티 영 그게 어떤 그렇게 단디 이런 게 속진된 건 그런다 거를 송 다든 영 그게 로그만 더 하라고 이송 너무 그래 예스 고케 대체인 같은 들깐 손이나 답쳤던 게 주 단디 영 남뜸 그게 탄다 인다는 자 그 답쳤던 그 단도 뭔게 탄다 저 로그만 나스고 가 이런 그 거는 조진한다 단도 뭐 찬다 영 다 하정 그 년카 체역 없이 하신 놈들이다 대체인 같은 독보가 니 버터던 덤보근 이탄다니다 자브수라 땅토레 주다 저 접쳤던게라다 군요진아 영디 람템과 아칸다는 손이다 저 놈을 가지나다 조금 몰아서 건동데 덤보 차가다 그 손님들 그 던침지도나 더하진게 양아리다 tani chu chu rung shang ching ga dan yang da mu zu yo ke dan den chuan ni na chu dan yin hun den chuan ni da mu cha pa la su ge zhe zu da cha pa den chuan ni chu dan din yin hun suo man de chu dan di chum zu ge xi ge ma la yong wo ke dan de chum de dong zu da di dan di zu pe den chuan ni ge cha pa de jia dan din da mu zu de yin go ke dan den chuan ni jia dan ge chum gang de guo le zi dong na dan de jia dan ge da jin di ko li song shi dang de wa ge da mu ge chu chum zu ge

Hongde Tsonin da xar da kirgi mara piyamziga. Dinan da tong rukpa ngitin korik songship tong rukpa ngitin dan da rukpun din Tsonin na da kirgi long kirgi dan dim chata gaga dan da hachang chenbu dan dan don la zhukun ya xie gun di da tong rukpa da tong korik bachzuk chan da tong rukpa da tong da kirgi cha pa la sukup jat tong lindu muzgiri. Da xing dan Tsonin achun tsorunga shangchenga tutung ga da kirgi korik songship tong rewa ngitin dan da achun nung kirgi na chum chata la gilis jirang di kirgi cha pa jenu tutung da gondar yese gukhe. Da xing da xie gandul da dan di yung kwenye gudina chum chata la sukun di kirgi jirgi jinan da yang na kirgi 자다 제 니지나라 이나 또 뭔가 니지나라 단 너무 양 차가라 단 동로가 다든 다산 손님 너무 양 차발아서 건데럽 잖아 총이 너무 차한다 건데리 대체가 다 도고르 가간 너무 쉬운다니 잠조라 동토리 다든 놓고 건 여주인 하정을 깨치니 뭐지 공거 그럼 될까요 잠즙 같은 거 손을 집에 준대 손이다 하정을 깨치게 이들은 상큼하게 뜨나초 되는 게 렘브르스고디 사는지를 세고로 참반다 영지 대수적인 거 통점단이 주고 되나 지와 아름다니 거지신 향보드나 종점능가나 신우진이 되는 거 단시 그런 거 카브른데 나세링이스 되는 셰줄에

0: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1: ཁྱི ཕྱི

0: арнинг туин кихтам я кэнджунс чандын кихтула сэрсэм
1: кэнджунс сэрсэм
2: зэдин чэням кэн тук намба чэ намба дэмо nga len chen de don zen ba la jun yin ne
3: de mo tu ko namba nga le chen de don zen ba ma phum gon bo yin ne
2: ta ta chen nam bian nian lim dan jiu jin ban de ne so hu na jiang zhong mian chen keng ai wo ge le long chen jie gang zhong se sim lin chen yin ne tang de len chen nang de zong zhe bie chen nam la xi jin ping jie a jie si zhong de guo long wa deng ai a jie ge xian de me me ci ya dam long jie chan ban ga guo zhe xiao bie nan ba jie xie de san bu ga si xie
4: 刚刚是一个中四路路车间和一个人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车间的
3: 시진핑기 제슬 종득 걸랑아시비 참비능데 볼당부 크 소르그바르티 젠소랑릭 제르첸컴 화인제 데름사르 허트케 쪼기시 박당제이네
2: 제초랑릭 제 젠컴 화인제 데르사르 허트케 쪼기 니르통 제섬데 아당아베 치니르제니네 젠컴 코르게 송총 샤제는 저 다타 접증아 판제 갑지르니 비 샤식지기네 젠컴 코르게 송총 등아 코르게 버즈와 제르총 셰비 아게르트 케츨 등아

ཁྱི སྐྱིན

0: 이따가 사무 증거 용을고 납기니 희와 코나믈라 어종 클자 가사 강당 통토에 농원이 좀한데 사람고 비 옌들의 양적 비어거에 사무 소크제 납중 남바 나정을래 대문 남지 곰치 혈듬 같은 거 답디 특바 프로안가리 총탑제미래 따따 용 클다 고라직 잠나 남바 아젠 시금 통화디 스타트업 비 샹탁 등대 쇼등아 하금 수고 샴요나 아르그니 사친 톤지 샴사르 샴오비 총홍빔 타쿠르지 아르그니 사친 톤지지 나주 망포시가 무긍 그요레 도르지 라프틴지 쇼르지 등아 아르그니 사친지 톤지 샴시 톤지지지 샴총 더더 총마 다로레 사르담 남바이네 타브자 지르통게 예쿠라 망포 곰카 호텔지니 마남라 고르모 망점 자던 집진 요레 곰체 담바 긍등아 답디 특바 가르유 긍니 사지 요라 후다지 등아 철정의 요빈지르동나 총훈비 젠큼 역구라 아르글리니 셰프츠스 송예 챈질레리레
1: 람몬 초크 젠큼 냠링컨네 초르군부 샹우제 자적 종크시인라 초르군부 가밤 영남 초르군부 가바 땅보름보레 옐른더름 초르군부 제칭 지딩 통화마슬 총출르그니 등 젠큼 스타 모르종클라 냠링 잠셰트베 예쿠르와 제멍다 송위 리카왕 멍뽕코위 ᱡᱚᱝᱠᱷᱟᱡᱤ ᱞᱤᱴᱟᱯᱟ ᱱᱤᱱᱡᱤᱱ ᱪᱮᱢᱟ ᱥᱮᱠᱷᱪᱤᱜᱱᱤ ᱛᱤᱜᱡᱚᱝ ᱜᱮᱢᱟ ᱵᱡᱟᱪᱷᱤᱞ ᱠᱷᱟᱛᱟᱢ ᱯᱟᱨᱭᱚᱞᱮ ᱪᱷᱤ ᱭᱚᱨᱜᱚ ᱢᱮᱯᱤ ᱢᱟᱛᱟᱝ ᱞᱟᱜᱪᱷᱤᱞ ᱢᱮᱯᱤ ᱢᱟ ᱥᱤᱨᱩᱛ ᱛᱟ ᱥᱚᱨᱞᱤ ᱞᱟᱱᱨᱚᱵᱤ ᱪᱟᱨᱪᱤᱱ ᱢᱮᱯᱤ ᱠᱟᱠᱷᱤᱜ ᱡᱟᱱᱪᱤ ᱢᱟᱝᱥᱩᱜ ᱪᱟᱝᱪᱟᱝ ᱨᱮᱞᱮ ᱞᱟᱝᱠᱩᱨ ᱠᱷᱟᱞᱚᱨ ᱨᱫᱟᱯᱩᱜᱩᱨ ᱜᱚᱨᱚᱵ ᱡᱟᱨᱛᱩᱝ ᱭᱟᱱᱛᱟᱝ ᱟᱵᱫᱮᱥᱩᱝ ᱛᱟᱝ ᱪᱟᱝᱡᱟ ᱯᱟᱥᱤ ᱥᱤᱥᱤᱨ ᱯᱤᱞᱟ ᱨᱫᱟᱯᱩᱜᱩᱨ ᱥᱟᱢᱛᱚᱝ ᱞᱟᱜᱨᱤ ᱭᱚᱞᱮ ᱚᱨᱜᱚᱢᱚ ᱥᱟᱨᱟᱵ ᱠᱨᱮ ᱪᱚᱝᱤ ᱞᱟᱱ ᱪᱚᱱᱫᱟᱝ ᱢᱟᱨᱯᱚ ᱥᱤᱠ ᱯᱟᱛᱟᱝ ᱪᱩᱝ ᱱᱚᱨ ᱪᱤᱡᱤ ᱪᱤ ᱜᱟᱭᱜ ᱴᱷᱟᱴᱟ ᱱᱤᱝᱞᱟ ᱡᱮᱣᱚ ᱛᱮ ᱴᱷᱟᱱᱤ ᱛᱟᱞᱪᱤ ᱪᱷᱤᱢᱛᱟ ᱞᱚᱜᱞᱟ ᱠᱩᱢ ᱵᱚᱡᱟ ᱛᱟᱨᱩᱝ ᱪᱚᱝᱤ ᱥᱤᱱ ᱠᱷᱚᱨ ᱭᱚᱞᱮ ᱠᱩᱨ ᱠᱟᱥᱤᱱ ᱛᱚᱢᱵᱤ ᱪᱚᱨᱜᱚᱢᱵᱩ ᱭᱟᱨᱠᱟ ᱵᱤᱭᱚᱞᱟ ᱪᱚᱱᱫᱨᱤᱢ ᱪᱮ ᱢᱟᱪᱷᱤᱢ ᱛᱟᱠᱟᱢ ᱪᱚᱣᱟᱵ ᱡᱟᱝ ᱣᱟᱝ ᱵᱤᱭᱚᱞᱮ ᱠᱚᱱᱛᱟ ᱪᱟᱢᱤ ᱧᱟᱢᱵᱟᱱ ᱱᱟ ᱭᱟᱨᱫᱟᱨ ᱥᱟᱵᱨᱚᱱ ᱪᱚᱨᱜᱚᱢᱵᱩ ᱠᱟᱱᱤ ᱭᱮᱠᱩᱨ ᱜᱟᱱᱤᱨ ᱥᱤᱯᱟᱛᱮ ᱭᱤᱱᱮ
0: ᱧᱟᱢ ᱠᱷᱟᱱᱟᱢᱵᱟ ᱛᱮᱪᱩ ᱪᱟᱜᱟᱝᱜᱮ ᱛᱟᱛᱷᱟᱝ ᱪᱮ ᱜᱟᱝᱡᱩᱝ ᱥᱮᱨᱥᱢ ᱞᱮᱱᱥᱱᱟ ᱛᱚᱝᱪᱷᱢ ᱫᱟᱱᱤ ᱡᱩᱜᱮ ᱞᱮᱱᱥᱱ ᱫᱮᱭᱟ ᱡᱚᱢᱡᱩᱜ ᱵᱟ ᱦᱟᱢᱩ ᱪᱷᱩᱛᱟᱝᱟ ᱡᱚᱢᱡᱩᱜ ᱜᱟᱱ ᱠᱷᱨᱣᱟ ᱥᱚᱱᱢ ᱪᱮᱨᱟᱝ ᱛᱟᱝᱟ ᱦᱟᱯᱛᱤᱱ ᱡᱮᱞᱮ ᱛᱟᱠᱞ ᱣᱟ ᱯᱷᱤᱜᱞᱚ ᱪᱮᱪᱷᱤᱵ ᱛᱟᱠᱞ ᱣᱟ ᱜᱟᱝᱡᱩᱜ ᱛᱮᱨᱟᱝ ᱛᱟᱝᱟ ᱥᱚᱱᱢ ᱨᱮᱱ ᱪᱤᱱᱡᱮᱱᱮ ᱢᱟᱱᱯᱟᱢ ᱜᱚᱢᱵᱚ ᱛᱟᱝᱟ ᱞᱟᱹᱰᱩᱱᱤ ᱪᱮ ᱫᱚᱱᱡᱤᱵ ᱪᱤᱱᱤᱜᱮᱱᱮ ᱛᱟᱫᱤᱢᱚ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시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 등이나 종로 우리가 농층거 운동의 감성거나 총시 두고소치다 고지 시비 디지털 가르마 앞지른 거 나총시비가 체크 타통림층인 안지나 두고 총총체 리특거 두고 보자지민 나 두고 총총성마가 영 공성거 와르근다 등등인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 누그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층거 나갑시기죠 나리와인 다니 두고 총총성마 산드브즈기지오노 다 토란제나 다름진지나 호국사르와즈 근고 좀라니그 듣고 총총 청마그영 아다 삽치라 위대브 디 한치닌지나 영 아야는거 리샤라 속과 듀엠바라 속과 청마 자드 근럭즈기다 등이 호국사르와인지나 스준디 시그 자드시고 아 디 한치닌지나 영 듣고 총총 청마그 아다 호국사르완 디능아 초랑은일라 푸슨 차즈기요 영나 초랑은이 끈지나 회차 강즈가 따지 영나 토쿠 사르완 디능니 아 토쿠 헤마등가 다르나 영 티호르차 오송사 영나 초랑은이 그 호중 끈그슈니 인지나 카르콩이 고사 끈긍즈요크 디스과 영 삼지기 고즈기 등이 됐더니

0: 샵츠 알아래
1: 젠 게르겐 바진 라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참플시니 알아가 간다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알아차 위로 총총서 Vila kuktu sir gijayo, komun ngur gijayo, kipa tong gijayo, nizuyin.
3: Dili zi

야녀니비 아 남마라 지비 실행해모터 온도의 감성거 총총소라 그런 거 전칭거 하마 디한치니 전칭거 게르긴 더 참말럭 지크나영 초과 리타나 포자르짐거 조키 징지르 그스컬럼 더질이다땡이 어도미 찬덥글릉노거 실라 시방아 조세고노데 쳇다고드시요 다나가시 냠흑지가 시방아 조세고노 실행해모디 냠츠시뇽주엘

0: 야닝니비
1: Thank you.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니와 티바가 찔린이야 다나 땀 마치긴 존통 요노 능기스 월거인지나 시아파라 땅회 디한치니인지나 그게 켈 가나 땀 시둥 리둥라스과 레칭그진 니슈와 가신 요노 영난 니슈와 시엔난 니슈군 존통 요노 그 저거 총총 성마게 영 가나 차가송아 십든 요인자 등디 티바가 치크능아 저거 총총 도지 돈줍크시 노가 가나 땀 녜모즈 쳇고디시요 아리 가나 땀 디시기 녜 요니 녜게 녜게 고지 요니 아리 나스탐더가 녜가 조그마란 정부 뜻이기야 드나 뜨고 총총 성마그 조그마란 정부 세고논데 아르가뇨 아리 드나 조그마란 정부 와르가 담진데 참모즈기니나 같이 십뜻이 녜나 나스탐디 야로나 나치 고고노 히고노가 가네일그랄 합샤 차스토인게 요크 디스와 삼지기 요과즈기 통고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때나 티파 가스티카나 고디오노 그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게세 노가 나스템 조그마란 정버세군디 년제요 그 아리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게 다시가 마르치 뜨그너 아리글음 산너 나스템라 예그너 아시 기즈그메 크고 때나 두고 총총 처마게 영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아 무휘티다땡이 너다비야 나스템이 과즈실라 히타죠 아 때나 두고 총총 도르지 돈줍게 다 나스템 셰피 캅스 그렇게 측은 냠지리나 축고 수고 긍탄니 시긴 알그리 디쟁게 두고 총총 처마게 영 너따라 나스템 멍아뇨나 나스템 멍아쇼자다 너다비 나스템 요과시히너 아리 때나 지슈니 두고 총총 ayamu jagishe nuga shijung jau hebla khara lombu tzigti kasi gono nishin yin yu yel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 로브샤글리 니리 가르콩
0: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르 간세아리 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총 시비에 가르츠 렘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녕이비 차즈께냥아다 디츠리게비 시톡세르노 지지야히 아리에타나 디츠르게비 시톡세군도 참모즈그레지타나다 크게 디츠 마이엠버 다 종거요노가 시톡거리께냥아다 아 디츠르게비 시톡다세기야 타나 디츠르게비 시톡 강망즈 크게 인제나 디탕안제나 시가 만판이 뜨모즈 점층 크게 진저라스과텐데등이 쌍거 멍거저거노 쟁거 아다 만드지노 시도지나 아조고 머글이 폰거 데이터가시가 노바치가 석거드 아 루충충 아 나충 시바 참마그시나 노바 인지나 마다르마티나라 잡치니니 디노 쟁거 다 나튼 요비 시도지 되기 냥스트리오 다나 시카가 갑스 다지 샴스크 시도 강망즈 양나 나다 있나 포자르짐가 우스투주가 시도군다르 제스 뇽자이나 샤니 아라베나 마시나 샤니 뜨무스 치긴제나 조 심트 심르 영컨젠 구르지타나 능 동와이니 거기 세가 남바 제즈기타라 이르땅지 미니 이나영 흑식 치니 심르인제나 바쩐더 젠구르 바지르 거기 단제나 제르클 라지세고노 데텐다땡이 토코지그노 젠거 더 참아가 카토 아니가 이그나라 진등그 심라티나 거기 셴부즈 마니 뜨무스 Tani ganyuwa mu njina zu sitogu nganglag, nganglag ndarila. Ta tarkib njina zizig jimri mashtar nuga chunga gangmang ziga ta katoog nguanbu inu, manmi inu ga nganglag gangmang ziga manzi ilak

0: 홍위 탭섬께 노르버드디
1: 나이 첼란 저크 젠시기 람드그실
0: 삼지클럽이 알음께 고무둥디
1: 나이 첼란 저크 젠시기 스마실
0: 소브린 저크

0: Re tering sanggalan je tirang na chada japa ge ti nya khujari. Da ju lopta chemdang chongsum den sonji nara. Garsang tirang de songgu zami jo na. Yang na songgu som la ni na. Da kantar da japa ge ti nya khani da gwa ge ti chi gwa nde da. Lopta chemdang chongsum da ge da songgu da songgu ga. 이젠그주다야능그갑톤더조조나반선진나가야능그공성더치보즈그럴 다시라 소찬조조그 자드그다 따군 영나 송고사로 고좀조그 자드그다 따군 데이고 디젠글 호트나바조그 가상데랑 내그초 단디 길긴땅 영나 소찰라 속관더그 정노그 리샤 카츠나 안저위 니시라 소찬조조디 자드그다 따군에 가요 송고사로 고좀고나 조 호트나바존 선진나라는 그 니타니 다소전조조가 아파트게 샤이드 로프타스나 길긴그 칼렌츠스 이고노 로프타게 드글럼 츠고노 소브존 유과 이고노 라스과 그르 카브다 로프스스가 유과리 제이 다 로프탄딘 조긴지고 야나 로쿠사르와즌 고송고는데 다드라 다꾸니고 아파트게 주 가르츠 때랑 데지 로프탄 조조기 님마 차리 마르토고 메노가 갑톤데다 로프초고르 끄는나 드글로나 총총 장고 그렇게 소총 그런 바가 샤인데 장고인데
1: ཁྱི ཕྱད མ ཁྱི ཕྱི
0: Zomigdi sonjinam, tsongoo yi tsakbar gartanga kuliyo nogo zomigdi zirindi dandag kaiginjinam shibab de tanggang tsarlong chungur kimsanga mangzhif tanbun dango sekunun da yinjina kag dhigindam ozgab gini mara tsambari rini shilayok tsambari dhigok dina qi kaptongdi shibab de tanggang tsarlong chungur kimsanga mangzhif tanbun dango sekunun da zomigdi chikdaju yil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Kacha yagpur shaypaani gdiglam lagpur nzgbi waardang Chimdag nsarlong jungwaani Shibi semgil sewi waarji Semkhik doonbi lhosu g laglin ririg Shibaag maung war gmangdu dambu ndangajin yoggasi Datang ranjil nsarlong tang Chimtsang chamtin lagmigni Chimdag namla lagtir shil chobi Shichung lamig jig zondoy jang Shibaadang lantas zewaadang Rikhi jik chodda gomtib dambi nsarlong jungdol Ngatsi ranjil nsarlong labdeni Magyajib dhikji chistar ngonjir shay бала нямта сошипшаги ин янтг пилосуг таватгни шипер налди детнг чимцан кори гифтинг огос татхомрингна шипанда детнг нам царлун жонжунди 김정 먼저 담보즈 김정은 양나 김덕은 양나 파마란데 라스고 그리고 샤인데 대통령은 살롱 중준이 다 먼저가 요과린 지준딩이 타나 샤교가 대단한 게 되는 거 좀 있는데 단디 그 동원에 치다주 그 동원에서 갑다 했던 거 본데 봐 갑다 했던 거나 저거나 갑다는 김정은 대와 진나 좀비 어조특다 버리지 가양 땅 종정 야프주르지 담비 갑다시 땅 즈바이 참덕이 휘비 셈절 김쿠라 지른 사무셰브 아르그름 셰타브마슬 휘브 땅티지 갑다시비 므휘다니 콜라다 양덕 또음 또브르 잡툼셰 고거스 다 어쩌니 참덕한 손진나라 그렇게 샤인디 갑다이죠 양나 참덕한 손진나라 샤인디 갑다 냔주 양나 참덕 땅 휘바가 와나 갑다 요주 디토니 시바그 갑다의 걸 찾아라 갑다도 그렇게 고름이요 봐 영나 그게 저슬군들 갑다의 주 딩이 탈라 저게지 롭종 요과의 근지죠 샤이주 섬니엔 갑다 요과의 주 안들라스 과다 시그 첨정 덕응이 탄 영나 첨덕 덕응이 탄 시그 도능의 이고사 냠주의 이고사 저래 뜻을고가 대한전이 시바가 갑다에 거는 거 갑토대 참다가라는 게 냐니 시바다 그 세마차도 갈고 그거 세마차도 장기요 근데 이게 알질은 사무이 대 얼그름이죠 나다 하정 그까지 모르세고가 디소니 구초비 갑다이 참정근 가와 세트거지 능마버 삼키 등 질은셰브라 근데 등나 참정근 코링할리 참텐된 게 시비 마침 딩킨식인 비차니 참덕이 도머 시발라 정비 동이 등맘 텐비아리와 쩨니 디그남바 고마 등림시고 딘송스 아랑그 셈컴 뇽브리그당 시발라 이치셰바 시바 종 제름동스 쮸바 아랑글릉 셔리쮸 얍쮸른 쮸와 낭질라랑 위 시밤 살롱 종으로 급바스쮸 탑랍데니 첨득 아랑그 셈크르 제뇽도 동아당 시브라 단지그당 참틴진 살롱 종이 코리그집데니 디 리스마 데탕강 살롱 종으로 로그름셰고거시 점성스 끝나나 그렇게 샤와드기오나 가와드기오나 너 요틀인지나 반찬에 갑다이 갑다가 돈이 반찬 그 샘터 떡고식 너이나다 점성도 참튼 용주 대시가 반통이 진지 요기도 세고 대동 대비진다 그 점성 그는 그 시바등 참덕이나 파마등 어떻게 와라잉 다 갑다의 꼴이 예주 갑다의 꼴이 요근지주 디진데 그게 갑다의 주그 처슬권으로 지금 고리긴단 루트 척근지주 나다 하정 그 같이 한번 듣다 세고가

코랑랑아 진간크디 요니 디쇼간 간크르준도 로그지 디안치니 그게 점성근은 아직 샤완란데 기고는 이제 너무 옛날에 시바그 삼틀라라 년 양나 시바그 삼틀라라 쯧그리 내준다 하장 그 같이 버리지 다그주 건조진나 점성근은 아직 샤이즈 그 카다즈기 카즈 제힌데 오늘 아주 샤이즈 그지 키는 말 저 정샤크 만드 세곤단다 예 니 점성근은 그 지 이제 체월기 카다이 그리 샤이즈 그지 샤크 만드 세곤단다 너 뭐라 세죠 그때 단 다크분지나 딩에 텐다도 그 지 도르는 이 샤이 이거 갑다 뜨조라 년 뜨조라 점주이 대천이 샤이데라 그게 점성 능니 지 그조라 지 점성 능나 지 간 그때 요노도 희게지 안다 소소이나요데 지 반바즈가 니친디 요크 대한체니 그쇼 샤이존 선진아 그게 간트 그 삼반도 계승이 주 니쇼가라 지 지 반바 니친디 요크 세보가 틴토니 되는 거 좀인데 그 참박 선바 뭐인지나 겸덕하는 일 잘 논중하던 좀밖에 빠지 다 겸덕하는 일 잘 논중하던 좀밖에 빠도 좀 어쩌잖아 아 겸덕하는 일 잘 논중하는 인칠 매버 셔뚜셔 빠던 좀밖에 비 여름들이 시중 그 샤와 럭브러 접이 혼주 그 차신이래 여름띠 초도 도무라는 건 디슨비 요철 당냄시야 받은 그런 게 신찰력 그런 통화 다니랑 일 살롱 중에 음금벤 땅 푸슨지 소화 쏘냄시야 봐 체리력들 헐특한 돈득 동화 속지 탑라테니 아랑캬 페빙은 살롱 중에 문질시 고거지 딘송스 참덕 여랑 일라 레다 등 차박 좋은 틈 없이니 초안 좀 집사고 대뜻이 제 다준 아름기 아랑크 등 아랑뚜 아랑이 자린 탕 집된 탑 아랑이 잘론 중화 등 차박지 날리 용섭맨 비 남비 시퍼 아 드그룹시티 마치가 뭐후이 좀 얻었던 거가시 아 참덕 좋은 손진 나라 아랑은 건 초아 양나 아랑은 그 참성 아랑은 그 그렇게 샤이 위틀라 속한데 아랑은 가나린주 데인이나 다지게지 지금 삼루 망포당 대한치니 아랑은 그 초아글라가 지게지 살아이 좀 바빠이 주 아랑이란 손이나 그렇게 다 참성 더 그렇게 참덕 양나 네틀 바다와 있는 것이 그 시바당 양나 아랑 그 참성 더 그지 머잠바 그 머후이 다사이 일 어떻게 가다죠? 내용 하청 그 가신보 디생 그 참다그랑 일란 손진아야영 차롱 중화등 다음 초화 그 초니 좀 받게 준대 하청 그 가신보들이 있을 거가.

0: 저 동무 동무 저 캐튼저고 여기기디
1: 야야
0: 아 바이거 그룹 캐마 가루진 제클
1: 아이고
0: 그룹 캐마 가루진 아이거 그룹 캐마 가루진
1: 아이고
0: 로로 캐마 가루진 코트 공룡이 가르다 야 공룡이 내가 가르 찾으거든 아이고 로로 캐마 가루진
1: 쇼
0: 영상으로 가긴다가 쇼 말다 이거 로로 인지 다
1: 소리나다
0: 쇼도 코트 쇼
1: 말이죠
0: 바일 꾀는 독수
1: 꾀나랑 쇼 꾀
0: 아리 난 지금 뭐이나 네 템바 벤즈 건강을
1: 템바 벤즈지 템바 벤즈 샤 다니 아저고 다니 티어
0: 티어
1: 다니 가랑
0: 가랑친 아리 아리 템바 벤즈나 기타 코너샤코노 샤 쇼과르고 티어 가랑친 더저우래라 야, 저거 아까 니어무랜 단어 하장 듣기야 저거 선방문 용고 저거 선방문 듣고 랑지크 머정 치망 누구 샹친 강자
1: 랑지크
0: 응응
1: 让你个亲忙那个，让你个马正亲忙那个相亲。相亲的中等的，你那哪么就个？中等的呢？啊，那你中等嘛是真的，中起了会就进了北京中亲的呢。嗯，那他妈相亲干的呢？马正亲忙那个相亲。
0: 강르지?
1: 마히게게
0: 떨시. 아리. 아, 난지금 마당 치마노고 상친르고 종치르마라. 종치르이야 근조지나게 좀 좋은 상친 그 사랑 종치르나래라. 종치에나 종치르다나 단도요 누구 뭐냐 정달래라. 아디 아디 양다 상친.
1: 근조진다
0: 상친이나 상친. 어디 상친디 상친. 응.
1: 하고 있지나. 하고 장고 떠나면 주가 된디 같이다.
0: 상해
1: 장고도
0: 상해 장고도 정치 때문. 그게 다 그렇게 주 상친다는 말 그리. 야, 난 지금 뭐 정치 막 놓고 상친 거에 나.
1: 공동이 말아 공동래.
0: 어려야.
1: 아 파칠 공동인데 공동세를 당 받아.
0: 리리리 공동. 리 공동 상친데 인도 뭐 정 동시에 찍으라 사야가 니 세와 든 범 빌는 데 모스고 그때서.
1: 아니 똑같은 루사죠 이런 하고 있고 이 상친데 좀 쳤다 니 잡는 루스 지지 지가 그 나이다. 파칠 뭐 정 몽수다 상친이가 다 공동 있는 데 좀 모스.
0: 리리리 공동. 야 저 선바 모레라 저 선바 모란다는 하장직. 야 저 조문인 거. 저 조문 저 땅회즈가 자문즈가 닌저고 나 특근 해망이실 지마체히디 아 더니 하속과 똑군 토마 더그 특근 지마 지기 가고는 득 하속과 똑군 토마 아 디토니 땅회 잠보 실무히 허실은 도실
1: 더머시 주도고 다 공급
0: 하속과 똑군 토마
1: ཁས་སོ་ཁ་ཏོ་ཁུན་ཁོ་མ་གི་ན་ར་ནའི་དེ་ལ་མ་ཤི་ཁ་སོ་ཁ་ཏོ་ཁུན་ཁོ་མ་ཁ་ཏམ་ཁ་ཏམ་ཁ་མ་ཤེ་ཁུ་ཞི་མ་ཁ་མ་ཤེ་ཁུ་ཞི་མ་ཁ་སོ་ཁ་ཏོ་ཁུན་ཁོ་མ་ཁ་ཏམ་ཁ་མ་ཤེ་ཁུ་ཞི་མ་ཡ་དེ་ཤལ་མ་ཤི་ཧ་ཤིན་དོ་ཤི་ཅང་གུ་ཏོ་མ་ཤི་གང་
0: ཤེད་མ་ཤི་ཧ་ཤིན་དོ་ཤི་དེ་ཏ་ཤི་གི་ར་ཏ་ལོ་གི་གི་ཡ་ལ་མོང་གི་ཤེད་མ་ཤི་ཧ་ཤིན་དོ་ཤི་ཏ་ནི་སི་གི་ན་དེ་ལ་ 마시가 하속과 똑은 처음 막담 하마시 그 지금 아 셀마히 합신도 없이 지금 막히 가르직 폰직다. 오 레라지 세탄나다 키가 일마오노 마르토 아리 야 아리 야토아 노모뉴고 저는 목산급하게 뒤치는 다도하게 치더라
1: 산급하게
0: 어리 산급하게 뒤치는 다도하게 치더라
1: 다타마시 왁쇼 가제미
0: 당장지메카 니야 산급하게 뒤친데 답적직하게 치입젯
1: 어
0: 답적직하게 치입젯 응 야다지 고나치로는 떨히게야 에그르그르 케마가루젠
1: 아유 어르르 케마가루젠
0: 응응 단족수나 망아요기야 원친든 독소나 지금 메트
1: 말고 요 어떤 모습이 다 쇼마르 다 파치르 어네다 가르찬디 어이 오르르지 다 알고 나다 파치르 하고 참모지인 거 말자 다 마시고 다 파치르 마시고 어다는 게 이제 말아
0: 알아
1: 다 케마 가르신 다 카츠르다 가루 이노 또 셰코노 이나다 파치르
0: 다 내가 찍친 적이 어떤 모습이 네리리리 네리리리 아이 가르고 케마 가르신 다 Я тропочу демойна.
2: О, гудзима демо.
0: Демо тропош келдим нердига тагон тхя. Томранин утчилган дор дизгина.
2: На репконги репконжо
0: шуно той. Репконж яуга. Аня
2: дудидя.
0: Я тропо дорджия тенглен цена ашкитано гарсашего. Мончига чилен цена ашкиньюа.
2: А, мончи тхмани исэнга цыньюа.
0: Я ничо мончи чотино гтоазга корзгнд чишера хихтиго.
2: Yeah,
0: yeah. Le, yang itu ketinggal. Argapur gerak sekim chatujen cekal.
2: Surar.
0: Surar, cik Maria, jambayok.
2: Kala.
0: Ya, temani jambayok. Argapur gerak sekim chatujen. Nampun si cuti ni mana? Nampun
2: cuti mana yang
0: gomb? Yeah. Ya, tak surar dengar. Macam tu mek argapur gerak sekim chatujen. Injo kumurgo.
2: Oh,
0: dengar dengar dengar tinjau ni semua. Oh, cuci tinjau aja. Oleh, kumur.
2: Kumur.
0: Ya, tu ni minyak tarmaz ga, rapa ga, salak tayo ke?
2: Samjat, samjat
0: tu kita dah. Samjat tu kita macam.

0: 다가 린다크 쇼심나나 인지나 아기기나 오크 너무고 츠라 오크 장가 그 샤와르트 말리가 디겐다 하라니 르스크프트 기긴기나 기긴 헌텀기니나타 로마라 시가 로마 아린다마나 쪼깡아 티나라타 로마라 따튼 치기 그 고니타 도모가 냥지치니 루치나타 다즈니나 그치 심다츠라 크크스구노 도모디
1: 도모가 담질크나 바이달 샤키 카다욕
0: 오 다트모 담제 만지라 다시가 만지라 다티는 상마세나 다 그 디축그라 만든 거 디나탄이 노르디즈가 도모시에다 같은 큰인 게 돈다 손에 도모지 뜻들은 다 로중아 지그 샤니 다 지그 지금 지그 시기 샤니 도모들이 도모지나다 안전다능이 그초 같은 큰인 게 니잠 공공만 소니나 자통 조성아 성과 그초 로자용 조성아 성들 조성아 성나다 그치더니 아직 그저 자라 드 드니 달 리카 진다만아 좀 망할이니 리니 좀다 응아 차례 응우치 아직고 티가 도대다 같이 진전다는 거다. 도마 소중하지 샘바지. 다 소마 운데 릴람다 와크마샤. 아다케데 릴마치 샤브다 소중을 와크 샤주마샤 그랑 크타 그글라카 존노 그틀라가 남지라카 가치 코카나마 다치 양은 고르마 되게 운이 크게 지 장주 장국은 도모들이 디다 아기긴 초크 촌디라카 소가통 지웅아 운치 총인을 닝 소스서 땅이 엄마 신나다 엄마 다른 게 있는다 그게 긴지는 어떤 거막 다타크트 그 지금지 코너 시그 그게 근주 코너다 소문이 그렇다. 선선선 근이나다. 근데 그때는 또 만나 뭐 아자치 종교지 당연한 게 니까나 니치치다스노. 다도무지.
1: 제제제. 아다 교랑게 선견에 띠어진트 다 토머 거기는 마이 공기서 거너. 그런 게 녀터라. 거기 예노비지 그 녀터니가 저 샘큼글하고는 결도가 선다.
0: 이제 또 다시 온 거, 다 당만이나 소비신 거 가서 이제 다른 게 사르래 있는. 안 넣었을 땐 그거는 다 망하지, 맞지? 다 다른 이제 또 십자, 기긴글이는데 나가시기 전에 다 그거 남한 안 넣은 거, 다 십자가 그래 지치고 죽어. 뒤에 지금 등 고무고 망하지 않는 다른 게 이제 나다. 어느 시라 치기라 다 치나라 다 그런 걸 대간들. 그게 다 남이나라 다른 게 이제 십자가 담비고니 그런 걸 소마가 다른 게 침지가 손으로 그런 걸 소마가 샤워때 그런 게 안 통하는 거다. 이게 살아니.
1: 아제 지름그 거긴지기는 옛니 어른거 소가 그치드긴데 인기나 타그트 토스던 데크지긴 되게 샤워드 거다서 어른게 어느 희글라그니 쇼크나르카나요
0: 나니는 녹크나 샤왈이군 어떤데 된다나타 단 녹크 로마스마니나타 크게니나 지금도 로브중글라 그 데히글라 그즈 숑생가 디아지가 첨득글라 그 지금 생가 로기긴나 잡추라타 마이트 마이트나타 시가타 기긴가 심히트 마라 오크 메르진다 바구지타 라카첼긴 거라 모토모리터 영랑게니나 랑 당시 사전에 내제비 랑게니나 기긴즈르 기긴즈는 당시 사내지 치사니지 다른 게 이나 타오카 포파 침부군이 타쿰캉 냄피군노 도무지 이야
1: 아른그 소브드브크 고름 디촌니다 스게즈치 아른탕 체히우단데 인삼킬 도무그 지금 샤케욕
0: 도무라야 망가 망가라야 된가 코이츠즈죠 ngarange ngna kai gi gi de kai gi gi ngi han chi kung il lo ma tsong la ta ta lo ma ta ga yi zi ke lo chi te i ri de kyang zer de ge na ta zhi na ta lo ma tsong ma la la ni na kan chu zong ni la la ni na a ja yi ga shan ni la la de lam shan ni la la ke xu chun ji shan ni la la ta mu ge shan wo la ka mang ge la la zi ni na ta wo ke zhang ji ra ta ma shan ni ang lo chi la ta ra me ne ni ta ke ge ni na ke ke ri tik na mo cha ri ta ke ke san ng ge chu ni ta ta lo chan dum na ra Dokumennya, hama kekuara, geging ke dalam tiada juga suatu kekaya dalam telah sekolah secara tak ke nekup kini cek untuk tu muzri. Tiada nada cina ta lama telah sekolah ta seperti ni nata. Jika si kita yang na agan lah telah sekolah ta si ke kang agan nanti si cesanan juga. Tapi ngata orang jina ta jika si kita agan rengi geging ke rengi jina jika si kita untuk mugi kini. Tiada nata rengi jina kecun jina jika si kita lama lama kan dan demi jika si kita si ke nanan tu tu kita cawit tiada nata kecun jina jika si kita ni gas terlalu. Tapi jika si kita ni jika si kita cegah sungguh ni kesim luaran bapak ni. Tapi jina rengi jina ta jika ni kita ni okan kita gas teriuk ke zaman lama ke senang teman tu kuti. 지금 지금도 그게 다통 거리니 놓친 거 그게 나 이즈가 되게 다 그게 갖추지니 오다 코니나 다 친다니 갖다가 많이 놓다 지게 이즈가 갖다가 놓다 가지고 데라 진짜 됐더니 합사 잠발은 그순지 주 도무가 생각이 우리 되게 살아야리 도마다 섭치나 Та тамани лхожон сигсанг мутни лхобчина джитури татан гол оматуна шавалини окаси го гигензин ан ринди джентэ коне тмурайо тавхти кундана нинарата игзик тони сиго сико зонин тонне та

ཁོང་གོ་ཅན་སེ་ཇུང་དང་སེ་ཇུང་ལ་ངོར་གུལ་ཤེ་པི་ཅག་ཆི་པ་ཨེ་མོ་ནི་སམ་ལེང་གུལ་ཅེ་ཅི་ནི་རིན་ཉིན་ཉམ་འདལ་སེ་ཇུག་པེ་ཏེ་ཤུག་ནི་ཅེ་དོ་ཁེ་ཤར་དེ་ཕེ་རིམ་ལེ་ལང་པི་ཅམ་ཅི་དང་དན་ཏ་ལ་ཁ་པིན་དན་ཅུ་ལ་ཤན་ཇུག་ཤེ་པར་མ་སལ་ཁེ་ལན་དམ་ཅ་ངེན་བབ་ཤེ་པ་དང་ཅེ་ཐེ་ཅེ་ཅི་མུ་ལ་གན་དལ་ཏོང་ཡ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이런 연주지 제 니르니는 니슬베와다나 이런 거 침투 야크브 덴적 어연 한큰거 중이 레자이 이 탕크르제 야크브 등 대비진 잠릉 거 야크브 소수 아리 이릉라릉비 환주르 탑술을 틀로 마식바 등 대만세 이런 거 자버스제 인시 다스거 레자이 쉐지 그때 야크브 라리 아리 이릉라릉비 환주르 탑술라 야프주르 시체 보스 초크 등 호르무즈 총거거더 돌놈 트바시기장 쉐르똥 마실바당 이릉기 다똥 보스 초크거 돌놈 쉐르똥 남슈 렌뜨글라 아무게인 버탄 이릉 이슬란티 큰거 지수 칼리바 후이닌더 쉐지 아리 이스르체 쳇더 잔긍거 샤출 베버 아리 나쪽 렌뜨거 캠픈 남메다자 케탄든 이릉라 침치 야크브제 거용위 차튼 몽운주료 바당 디출 산이디기 덴적 고드그당 환주르 냠디 서반더샹 랑즈 나랑드 그 사케제 디글름지 다줄 셔디당 덴적 모마데 체리용 텁세르 이릉 년주르지 치 니르니니나 니슬베바다나 이릉 저치모 홍셔집 진둔 부여 권듬 홈부 가르다트 이년더단둔 카트르지 그그니르시비 일랑거 퍼추바슴제 리비 니츠르 장제메비 키 카트르 쇼지 퍼추반다 뜨가 디기치 성위 만캉더 버르기 빈보 끄땅와 마슬 그그니르시비 마나 일랑더 시르틸기 비랑샤던서 냥크남바 텅디 제치 산질린 섬셰 차르송 렌츤디 솜직 반향섬 세랑 땅 솜징 간크르와 소놈 세랑 땅 화프드나 자 초목질 다르클와 도지 세랑 제집 다르클와 강적 세랑 땅 소놈 렌칭겐 링진 루미 제적한 헬름드 젠니 다데무시

0: 야톱나바타타체체센신응군운데와농천주포냐게타통렌챙긴디나톱보니게양글마카프르통요게체톱분데니게카프르넬레즈길웨톱보초디모디모초디모디모옌디나톱보가참드니고드기요누가기바게아영거고마응그릉마서르군누가멍렌데세즈가럭치커지
1: 어 저기
0: 야, 내가 카카오 메이커 처리와 쳐줄까?

오싱알아 아영 일린고 온다 소영한가 안다 군마 온다 소응하랑 지마고 아싱알아 불라무 오싱알아 아영 일린고 온다 소피트 안다 지라 온다 소자

온다 도양 또 안다 지기라

온다 조양양에 안더 피가

오싱알라 아영일링고 혼다조피토 엔달라가 혼다졸라가.

lamo o sheng ala ya ngilin ya on da zo ya ya and the pig hong

Yeah,

아양 같이 하면 되게 예세죠 안 돼. 딱땅 힌단들 그 같이 하면 디다 각신 손이 손나 다테는 막 그렇게 컨세지나 스급쇼아이 달이 나와토노 지금 센디 모스. 다스터 나와데 손이 손나 다 쳐나 봐도 다 값이 고파도 되게 럭제 제 뭐 틀뱀피. 다 그렇게 흠도 쉬고지. 다 속속 쉬고나 그렇게 컨세지나 값이 고마도 때는 뭐 값이 속도 된 바. 그렇게 뒤로부터 된 바. 아자 그 첨당 된 바가라가나 그렇게 가라 고구니 급식이 각적 좀 뭐 스타의 급식이 내 고락식이 다리 뭐 고락이 이다리 도신 지금 샤위 같은 거니 다시 그럼 정한 된다 그럴까 다시 7만 인도 된다 그럴까 다 외제와 만든 나 그럴까 성신 제와 간 된다 그럴까 다 하지성 이식이 인된 나 그럴까 다 그럴 지성 의원 바시올 나 그럴까 다 그때 뭐 독시 지부다 지고 놓는데 뭐 마셔 안 하면 됐다 그런 단들게 그렇게 영 아르겐튼데 아니 단지 한치나 그렇게 쳐드려 그 덥지네 옛나 내 그렇게 총산이인지 나다 잣잘무랑 통해 나쳐 나니 그렇게 컨세지 나다 흩음샤 까르자 그러네서 우스타지 끝장 쪼르자 다 흩음십시지 나니십시지나르까 다스타스지지나 코르지지나르키 다가나 우스어진게 그그지지인데 휴지아이다 땅에니 그렇게 때랑만 간소니 소나 다장어 쇼에 녀이다디 다가냐르 그녀리 숙이다디니 다 그렇게 컨세지 요거 요논데 흩다핀 잔들디르겐센디 돌지드레에든 아야 다 그렇게 꺼내나랬더지나 다 같이 격식사 고거지 시카이 꺼마사 고거지 티마트비 그렇게 하나 웃어 진거 느끼겠습니다 흑색선 진거거지 다더니 간들망아리 뺏겨요노 내 그렇게 꺼내지나 그걸 먹어야 할거노 그거 먹어 차가 있고노 내 년한 틈태고노 사나 가서 갈거노 내가 그딴 긴단들 있고노 그렇게 틈대지 아야 야 단지 하치니 그렇게 꺼내지나 그딴 흑색이온다 남만은 거장 생기긴 거고 남마타가 챔버지 거고 나스터로서 마파나 마키지즈그리 남마장 속서 마블이나 만업지즈그리라 어디 다 그렇게 가나르나 무슨 거 좀샤 무슨 거 아고 아와 아케 요티 거 스타가테 콘존 거 이거 스타타케 손나 차쇼레 요티 거 남마케 손나 스미소레 요티 아고 그렇게 차차 칼롱 돈 이거 어저 좀 콘티롱 돈 이거 나 화우 스탁한테 오티 이거 알고 보통한테 오티 이거 그렇게 강세지나 협적 거리니 사친다 난들이 나다 알겠는데 차치요가 야 다시 그 나와디 나가 선도 역심 지금 얘기 듣더니 다로스 이냐 커스탄 아스 콜리 다랑 삼성나 송인 당스 기자이 답상 그러다 나 항이 특집 기자이 다랑 이렇게 섬자 특집 기자나 다그마사나 그렇게 컨스테이지나 다홈중이 이다디 다 토사나 인기나 롭치니 이다더니 디마치 비스티 호모이 카가즈미 다브자 파야치니 이다디 다브자 시마치니 이다더니 다 그렇게 컨스테이지나 안다르 크스탄 뎀베코노나 크타힘 잔더마가디 노거 겜센데선 옛나 그렇게 컨리트디네 옛나 다춤신 지게 샤이 그랬더니 오스텐도디 쩝동어나르까 크타 오스텐도디 쩝동어나르까 크타힘 잔더데시기 잔더디스탄 그 그렇게 컨스테이지나 다 강어 하르타 서타이다 다구모가인지가요인지다더니 다이스포나 스타랑금 동전다 다 통합식은 확신 그렇게 튀든다 다 하지 샤워자 들여서 다 말지 예목성님 얘기여서 다나티 황거셔고는 다른 땅과 하사인사 세쿠자 측사원도 얼마 차 검사는 인사 하키스티 당샤사 어떻게 총당샤사 어카와산 그 책임샤사 너 그렇게 검사지라 땅군 단들은 되는 거 용나 너겐 책사 우는 거 양냥들이 납샹가는 거 티행들이 상가요 야, 니 한테 그렇게 컨리트비네나, 그 당신들한테 니땅아, 성루 코르코르나 저대이, 다시 저저 진전되잖아, 다그나르나 무정거, 넘샤 무정거, 그렇게 컨리트비네나, 오이카와 컨리종성거, 어제, 소진거, 그냥라고 없이한다, 둘라간, 내 성루리 땅나, 뭐마샤나, 아콜락시기 다리, 뭐콜락니 다리, 코아 카스타르마사이 다리, 코노스케스타르사이 다리, 어디 늠년 아마르동 그렇게 쳐줘거지 천 아마르동 쳐줘거지 다니 카스는지 나라 그렇게 치고 안 고소를 끊었다더기다 흐뜸과 그렇게 세웠다더기노 니테랑 마신 나스가 자 처리했다더기 마르동 나를 못 버렸다더기도 흐따군 단들은 니나 그렇게 끊었으니나 다코 마음이 그거나 흐뜸이오노 다리 마음이 그거나 디오노 다흐뜸 또 제나가 코나나 사티오노 긴도 제가니 그리나 이쪽이오노 다사리 야와세모요노 손소리 밀강아 똥소오노 단도 그렇게 꺼리도 되네 얘나 다장 같은 거 혼나 쳤어요노 다신지 좀 거 혼나 알겠어요노 근데 딱딱 빈단들게 차시라 알겠는데 어야 야 단디 하치니 그렇게 꺼리도 되네 얘나

0: 어, 저 그렇게 무슨 말 너무 어떡하더라. 아유, 아, 그 한숨 그 스카이와드 다니. 어제 그냥 마드 샤리. 그때 막다 똑씩 그 샤리. 그때 그때 막 씩 그시니. 그래 먹던 걸 먹자 마셔라. 그때 좀 다시 그 건더 봐마죠. 아니 이거 그땅 털면이. 하나 진짜 그 차면이. 식도 뭐 뭐 크지. 나가 나 좀 커터리. 쉐 좀 쉐 마 뛰는데 이. 나 잘라 마르다 저데 이. 딱딱 때 진짜 급식이. 딱아야 소다 급식이. 아랑 그 녀랑 같다리. 아랑 그 하랑 급식이니. 언저고 너데 딱 괜찮들 그렇게 된데 세게 온다. 때는 그렇게 가세지나. 나 지금 지금 가서 막 하나 거 찍네. 내 온밤만 먹고 거기시네. 내가 그거 갖다 놓으면 사기네. 네 사람만 먹고 거기시네. 당신 지금 샤위가 당니 그렇게 가리 들지네. 나 천안 봐도 인지나. 누냐당이. 녹화 당당이. 나 실컷 정 안 된지세 나를까. 신신맨 인도 지세 나를까. 외신화만 된지세 나를까. 상신체 와간데 지세 나를까. 아득짝 심지지 상록 심센지 그딴 심장들인데 어렵습니다 가신디라가 그렇게 가세기나 당신 거사 내 하지 이식이 있는 거사 알아지 좀 요번 바스 거사 요근도 시작하시는 거 도신지리 나지는 신 너무 바스타신지리 가디랑 신 제치긴 다마 하나 가디 좀 만들고 내서 그거 시작 마스터 거고 뭐 또 가잖아 잠마스 스타가 그때 그거 건 어떻게 그렇게 가세기나 나 미 총총 듣고 나 삼바 세세기나 다 나 샤치 붙음 듣지 최성내다 다 나 샤니면 듣지 총총내다 당세죠 나 야, 디한테 아고 그렇게 가오 봐상아. 다시 그 남터도 그 너 그렇게 건세니나. 당신 지금 샤이가 땅니. 사탕 센토나. 너세 만든지 틀스리 삼고. 너 마대지 두스리 삼고. 다 가요라 하고 좀 너도 그렇게 건세니나. 때로는 그 명도 마시 제리. 다시 니 능아 문제에 거사. 다시 니 능아 르시게 속고 사요노. 다 그렇게 마시 속산 들지 다 삼고. 니 말이 소락된 지 다 삼고. 나 아고 착가 가신진. 나 마니르는 참신진. 너 시브데르는 공신진. 가세가 갈모 공 那这就是那个年轻人在用的当时这个小一个那个你可就是到这个那个或者到这个那个是到这个后路中啊那个是到这个头儿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 我的那昨天从那我是搞些人的话哈的，俺从那口子那么提啥的，俺心里没嘛些，俺给某人干嘛些，俺当下个家人光过的，六年前也嘛同事的，俺妈有家看同事的，俺老在路啥的，俺让在见面过的，俺说什么事说当上上个了会，俺想那故乡大亲戚个老多同事咋，俺有家话更是一种生个，俺说今天到啊当啊，对嘛因比可的干些的呢，俺爹可的干些的呢，一起当，但不用那个些个，这人可的干些的，我的那他们。
1: 这周不难吧？过年个马路站肯定吞并，站西巴，这个天儿干的个。当会站这个跟村长该请人人都着急的，等于让搞完以后个龙儿进来以后个，忙啊就下他让啊就跟在他。前两边养起了干啥的呢？关键是，你那说你干这个这里站这先看呢，草龙站肯定吞并站西巴，全部干了的。这个第二个当会站这个着急那样哪人？
2: 当会站这个给我们村当该请人人才过那里，他们一家是哪个？呀，这个大太阳啊，当会站这个给我们村口子的领导呢？当过镇巴中个，刚刚我们村部那么几个同平平的那里，送镇部的这个个不里的那里，就是告诉我个他们这个过去的是我个村这个的，这个你们村哪个领导的？因哪人搞的办，我这个东过那里，还让这个人弄清我过那里。 Tandis tani, ngai terang tsikshan nangu ni tsikshan gu nari, tia lan nar tsan lik tsik la.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데모 아망르티아 울로탄 아르흐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즈다 데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더라
2: 야 냥니비 냥큰 쪽분암바 다양 디츠크흥게 데릉게 디츠르치릉게 촘친더라글렌친데잉 지그데비 디츠라톤타 남바치 디어진등아 출렌친들라 센시능이데등 렌친들라 특크르등 자초르긍릉젠노 양치르 과친 치시바긴 디나 데릉글렌친데 스동침드니주 레친디 좀직바등 논즘바 체릉로마등 좀증간커와 체릉자히 스타클와 시글루 제초스타클와 아응적 체릉등 소는 마른치는 이인 따디모

야 년이 두고 정청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다지 저 산지 능진반 된이나 아초총 오르가 동칭거 운동이 감성거나 중지 두고서지의 고지시비 디주의 가르마 앞지랑 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안이나 두고 정청치리 듣고 두고 보자지민 리드나 두고 정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정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거로시라 다 기르긴게 즈그노글이 샤이나 초코 다나잉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짐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흑제부즈거로 주라 능기스 도이크군이로 주 리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초코 총총 참마셰땅아 리드나 나초 토쿠사로인 구솜준데니나잉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거 듣고 총총 참마게잉 게르긴거 즈그노글이 샤 참마 용저위 아잉 국사로서 준디 자지 긍럭지 주디 시 개치고 아리 대한신 인진의 영적 구성성 성마가야 하는 그 공성대 등산이 됐더니 조릉이 근 전한도 누구 아 다시 쯤이나 죽고 할구난도 누구 회차 진난도 누구 세모 대한신 인진의 영 어느는 걸 갑숙다라 다 르문데 진단자 처차트 진단자 세징이 진단자 아 단들아서 과거인 그게 인진아 갑숙 집승 그 타크 아 영어랑랑아 차지 영 이진리 요질 긍들 아르중 그 인진아 공성데 지즈거랑 그 디쟁그 두고 총총 총마게 영 녀마리리 니 인진아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 그고 리드나 두고 총총 총마게 십든 윤자 부자르 영 럭슬럭서와즈 쳇데 고르시요 아리 럭슬서와인 냠춘 마시피 야르문데 림스 몬마그 토크 럭슨데 인진아 영 처싱 돈주일 리 두고 총총 총마게 있나요 그 있나요나 부자르 등 산데 다른 탕칭 돈주일 아랑리 손 마님나 아자우 코니 마탑데 참가 랑진 마흐금버 사이난 쩡고마니 세코논데르라 리 데랑진아잉 부자르짐거 아 체크한 지기능니 야기능니 세이 제기능니 데미데팅이 아 단진아 럭실 콜로카즈기 체트 고르시오 다나토코 총총 창마거 가나와 돌아뉴고 캅실 멍엄 뇽영어롱 하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승 최충 전자영 흡삽등 모습 게나히 뜻이기야 두고 정성 참하고 용지 아리 마뇽나 십등 용자 부자르짐거 거우치 난던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 다룽 탕치긴 돈주이고 카실 망음 뇽영롱 하르기툰 르그타 알랑나쿠 처승 최충 전자영 흡삽등 모습 게나히 리 데릉가 럭신댕이나 영토코 총총 창마그 니엠비 워카지리 짬비 노라냐 중아리와이 디 초닝이나 나총시비가 슬림 층거 찬총 리리가 능도나 르디즈 창마고 초주엘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당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거능아 찬총 흡섬도 모즈이 쳇듣고 어르시오 찬총 동호모 조기 드긴질그능아 두고 총총 단진 권부글릉누가 실 흡사르와 드그식섭이 가양 따시고논데 쳇듣고 어르시오 디초니 두고 총총 업진 천리글릉누가 실 가예루스틸라시고논데니가 쳇듣고 어르시오 실은데니가 가니 능기스 실은데니가 아른거 로카등 참나 두고 총총 성마그 년비 쇼트 이고즈급 정중아리와인 Tani chan chung niwa tipa gash chika nanga chuku chung chung baasang duimak xe nuga ganahtam. Aguya era siku nunda ra. Di chuni gash chung kisar gyapu siku nunda niga cheta kodik siyo. Njigiti chanba ripi gash chung nanga yung na chung sipi di tang ab jenhi tang rali da tangi sanvi nil nguangu ra subji korga hishazga ragzam zi changma ngukto chiyin. Tichuni njina shiksum jirlu, shiksum jindunna ganu gu tuku chongchong changmayang, da shiksum ziga gafchung shibi nyangshtam sieni shiksum yuqwa zi cheta guo zhig siyo. Njigda cho tisil yotangna lemtsi ngunma gu chuni zhignu gu keta niga kelinja, dirang yang vzanjik gongsang di tuandang zi tuku chongchong changma ketsiga ga nindamu zi lisha ga cita zhigna changma samchandra mela. Ri, dana cho nachong shibi ga cik chanchong dungu jo ki tigin jirga nangashik juyil.

0: 땡 빠진 라라레
1: 난 하이 텐텐 아나레레
0: 쪽버 천사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징징저

0: 야
1: Ritana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달달치 저거 산지 능진반 등기나 나 총시비 가치그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 글음니다 아나스트마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얼렁기 서게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빠라 속바다 망아즈가 옛날이 죽고 총총 성막에 가야는 그 공성 등 젤리대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 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그 글음나 요노가 가양타라 시에빠라 스탄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화 더니 나총시피 가슬림 층그 티바 가르치 크르클마시기라 포다르지마다 죽고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드고 레드나 텅디 티바가 찌끄능아 두고 총총 바승어 르마그시 노가가나 뜸 허구이 에라시코노 아친디치 년주이 두고 총총 참마게 영 두고 총총 바승어 르마그가나 뜸 치시게 네인이나 톱종 유고즈히 니 옌근이나 단진나 나뜸 유고즈시라 히그 조랑니게 영 초다즈히 드나가 지냐마치가 나뜸디치 년주이 두고 총총 참마게 영 나름 디능나 나치잉 이울득 희고노가 한일그랄 합샤 차스크톤 거 요크 디슈가잉 삼지 유과즈 통고
1: 꿀 이비 겔근당아 냥니위 톱종소 제주 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톱종거 톰마 바승 준마이나 데랑니 치죠 나뜸스 체리요 하나뜸가 캡샹아 알고가 이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겐모마 원니어츠가 실어더 체근아다 저우성가 따르츠에 근조거츠가 체근아다 어르더 고즈용이 따르더고노 커거르 손즈가 니마즈가다 크르그 다무 이 당니어 도즈글랑당니 카르완 자위 송이 르뜨고가 니 사용다리 르도다 이기 한다노 르뜨고가 하라 카사 지야위 하라 카사 송이요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르고그라 쳐도

0: 아빠 다 고치리야. 아마나 나 퍼그지그든 이더나 니 쳐지고리.
1: 알랑이 퍼그지그든 마리즈나 머킨 퍼송너리야. 알라단 퍼송너라 마자 강터장 메송너리야.
0: 아빠 춘데 딱게 뜨고요 키나.
1: 다른 데서더라 메노리 나 로충리 룸차리 흐사리 장르근 엔드다 글랑 성친 노르 뜨고 냐사 한다스 만 죽모 뜨고랑아 구등스 구등스
0: 글랑 성친 뜨고서리
1: 글랑 성친 지나 성친디 글랑 성친 노르 그잔드디 그다 서른들 마리 하른드디 오 지나 또모 요쪼 마리 니 암니디 추 양암니디
0: 또모 터즈니 노리
1: 터니노 마리다 터제니 지금 앞당나 어그와그메라 어고다 루오일즈그나 요땅노마니 시디캡니 다땅노마니 능니샹 싸스마 쯔쯔브나 마리 슝카카 쯔거르그뇽노 마리 런조리즈그 루송니나만 죽미즈그 헝땅니나 다지스키나 르곤스키나 마히니 나단다즈그나 요크모 시히기
0: 아파 추토모도 제치치
1: 쿄초 총쇼키 토모토 히송나 첸데라샤라 스마라 샤키밀
0: 아파 언니가마자가 스만조리
1: 쿄토
0: 아비 나뜨고 나 아마 작은 조지
1: 초 뜨뜨나야 초 뜨뜨나야 초 뜨그만인 뜨지 쳔보리 아르그만인 아르힘 청아리 초 언니가 니셔너리야 나 언니가 추 아르자리야
0: 아파 가나 지금 용코고
1: 사르뚱

0: 시충련신
1: 차루이 담질하랑진
0: 흐질비 도커타진
1: 아르비 아담캉점진
0: 나추 나충시비에 가찰다슈

0: 흥티 용위에 땀스러랑가
1: 냥크남바 당디 땀스러랑가 시비 참비낭데 가와 동기 시티 중국 환주로 비슬 도비 폐지라 건들 당시바 대지기셜 제초부제 시진핑기 난지단돈 폐지 출로 된지거든 된지거 출로 폐지 되니르시기 롱이 장구 종아 방구 좀비로 제치 코리가 뉴근증 제상 제르독 망와당 제는 거 환주르영 강의 등 잔송 카힐라 차요 롱튼 시진핑의 소흥인비 등 종영기 옛능 등 제치 제용니 지지르 차른글 등 폐지 등 된지거 지지르 차른글 시대 시속제 동특 등 잔송라 니든지 동대장 중국 환주를 자은 논희 등지대 넌줄 세진 년차 등 손희 전부은 로시티다 톰바나 제치 리콩진 잠능시위 환주를 니부고르디 아다르줄로 사르히 지지 니탱은 잡적시 제치 응을로 대자 잔지기 다룬 잠능거 환주를 파르위 원허 마르 등위 디냠데 중국 환주를 파르위 원허 제치 정리 특등 정충의 니토르 등 某根时代里所接近的四里空间中国环境的牌子文和烈度的托的等大陆罗斯的人家接近能团结了人通动不如路我们地念里接近热等正冲的盘尼咱们能是为环境的一碰走一出的那人等着的你有了罗斯的人环境的牌子的过程吃个吃的什么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吃个 དང རྒྱལ སྤྱིའི ནུས པ སྔར བས རྙོག འཛིང དང ཛ དྲག ཏུ གྱུར ཡོད ལ འཛམ གླིང དཔལ འབྱོར འཁོར སྐྱོད དང འཛམ གླིང ཧྲིལ པོའི ཐོན ལས མི ཕྲེང དང འཁོར སྐྱོད མི ཕྲེང བརྟན པོ ཡོང བར གནོན ཤུགས ཚབས ཆེན ཐེབས ཡོད དེ བས ཅན འགྱུར ལྡོག ཇེ མགྱོགས སུ ཕྱིན པ ན ཕེ ཅི དང བདེན འཇགས ཅན འབྲེལ བ ཐག གཅོད ཡག པོ ཇི ལྟར བྱ རྒྱུ དེ འཛམ གླིང གི རྒྱལ ཁབ སོ སོར འཕྲད པའི ཐུན མོང གི དཀའ གནད ཅིག ཏུ གྱུར ཡོད ཉིས ཇུས ལོར སྤྱི ཁྱབ ཧྲུའུ ཅི ཞི ཅིན ཕིང གིས བདེན འཇགས དང ཕེ ཅི གཅིག གྱུར འཆར འགོད བྱེད པའི དོན ཆེན གཉིས དོན དེ རྗེས སུ ཚོགས ར གལ ཆེན མང པོ རུ སྤྱི ཁྱབ ཧྲུའུ ཅི ཞི

0: 그리 요거는 운담고 그렇게 남튼 듣고 이제 다 시가 냠적을 거가 저 영화 동 같게 무슨 이제 다 오 존진데 바트기라 자신들 안 맞았던 거 그렇지 레시 기기 안 되고 다 쳤던 레시 기기나 다 쓰는이라 영화 쪽에 점수 강에 쳤던 뭐나 자트 먹을 줄 그게 저 얼마큼은 된다는
1: 아니
0: 따라 이제 다 그게 이제 다 떠나게 됐더니 다 제가 뒤 정의 지인지 달라난도 그걸 못 통과 안 하지
2: 단단지다
0: guru ni jia ji ge gong ju jian guru tong jin jia da ge jia ni jia da ta ma nga ge shen ba ta mu yo ge mu ka san ke jin ba na mu ma su yo ni na ni ge te ra da ta mu da che da ta guru ni jia ge na pa la ge ni na ta ji ge mu ge ge de ta guru tong ge ge na ni ni ge ge da ta ta ni ta ka i ge ta xi song da ta da ti ni jia ge ge ge da ya ma su ku ma ti ta ta ta ra jin ta ta ka ta mu
1: ri
0: ta ta ti ge ten ko ni de la ke ni che shen ji ta u chi ni jia da tong de ji ku na ka san ji ta la la ge ni ta o da tong de ke na ta de ta ta su yo na ji da ta ni ge ge guru tong ge ji 다 통도 지금 나라다 간친 지구 기다더니 이제 다 지금 각각 나도 그 최하지 동안 이제 다 이쪽 간친 데 그로 신호가 이제 신이 다 바로 왔다 이제 점뜩 듣고 있는다 그럼 어떨까 그 처음부터 이제 이제 다 간친도 이제 다 미터 공사 공도 간친 인형들은 그 미만이나 양 양바지다 너무 안 틀려 그 뭐 그래서 나다 이제 통도 듣고 되라 뭐지는 이제 같이 금을 더 막을 거구나 몇 달에 돌통을 잘라 그 녀석 새끼 사람이 경거를 카프라 어떤 쓰더라 돈이 쓰더라 도부 어떤 경거를 다듣히고 너 좋지 같이 보자다 너무 통칸 같은 뜨나 단지 대나마나 너 좀 마시나 이제 다시 알아 통칸 같은 말이 통칸 그 당내는 말 어떤 돈이 니었던 녀석 경근 마시나 통칸 단 소리 나라 다들 게 이제 다초 텀티기 적고 얘기 다 다투 따라 대선 이 말 뜻은 말 그래도 나 단지 다 우치 이제 다 총 처리나 죽고 다 간틀나나 죽고 니그 니스송 총 죽고나 죽고 니감데 이제 다시 예나마나 이제 다 하루하게 이제 다 도구나가 이제 담친도 정말 희불 그랬다 이제 니 다 이제 그 금을 긁고 놓은 감지라 다 이제 다 가이즈는 이제 땅 니세 있는 자 가이즈는 니세 있는 말 그랬다 나 이제 다 망하도 그 총을 듣고 놓은 감지에 다 또 이제 다 라 간튼 경청 신나 문득 그랬다 이제 간튼 경청 문이 마치 이제 다 고무 그랬다 고무 같은 데 놓은 거는 너무 그래 놓으라 욕 그랬다 나 이제 다 내가 라크니 신념 주고 다 전투 이제 다 그렇지 스캔틀람이 총량으로나 싶어 스캔틀람이 제일 하스란 게다 총도 제코노 감지 있는 갑다노 더 탐치는 게 다시 네츠가 가지고 차즈는 게다 다른 게다 키 고르무 지동나 캔틀라케 아랑아 초 고르무 도무 고그 미츠나 카노니 스테즈 동 도무 가차나 더란 게다 지 마티나란 게다 그게 이제 통카소나 내는 거 잡혔긴 음 레터란 게다 마하드근 게다 그 그게 이제 갑다노 던 게다 네츠마 이렇게 했다 지니 이제 다 카파라 석진 송디나 맞던 초 캔틀나 그게 이제 만들 게다 카파라 지지나 만 도무 그 아토니 다 당마가 니기 갑다노 그 던이 다 네츠그니까 마일 다트가 지니 뜨그나다 다 연극이 다 대응도 사만지 다 서비스고 안 도무 그 나슬락 그러나 이제 다 이토탄 생기나라 지니 이제 다 캔틀나니 대응하는 도무 도나 시고 다 그게 찾든 게 네츠기 안다니야 다 드리고 그다음에 너글라카니 이제 다요 대응 좀 보고노 너무 괜찮소
1: 야 참 희피야 레남 감범 대단아 대런 거 잔반 유협 같은 희피야 그 잔반 되는아 다 나는 또 측근데 이런데 귀는 종근 아콘다나 다 자치랑 조금 망쪽은 소화진다 조금 영나 제너 된적 땅 레로 요노 그 다치 감흑슬랑 무슨지나 조금 영나 니르트 자치랑 조금 망쪽지 Торнынра нямчук игоннык дымыга нацыл чызгок декорничу кавдазгина
0: ялык сондолдым ба деге таналды залутан сожина нацыл сарачылык секнета мангчук аныкана гормочина чыкты тонан же та саддынга кергенге та чекарды койон да ретадан же на кастан терен ян кырке сен тутуна диге ок гормо кина чеканди да та маңалын гуну дымы нацыл та агынды кина гормо тэгди да кина анынча гормо асымга ата Kasan tena tirgiya mukunu. Ndamu nang suk. Tika tana da siga kteka ga laka ninja ta. Ntu da nus. Tika tana je ta kteka ga laka ninja ta sama kadala. Mantika kake ninja da gomu chego. Ndamu zina kteka da ga zhetu sa nandu kanga ta. Zhetu ninja teki tala ta sata sekuna. Zhetu teki tsa sekunda ni ta inika elo pia sekuna ta. Ta mantika nge ta elo pia nge kubun. Elo pia nge ta loska nge ta jasya ga sumi nge. Тритона дета чунина мотико гормусчина до дясага чигни такге элопия гнда дабжермо релави дабжерно та дясага чигнинер тритона да хунджугна оси гормус тэр таун чунджинарата лусикэн дета чекэн дэку гормустунгзра ниджаг хана данин маста да дава сигина гормус джаг хана данин маста нинсиг таун чунджина гормус сын хана данин та тритона да усу мотна чэ дэкузна та дета нинсхан дета ниджа сынджалин дэлу дэму кэгэ насука 너무가 나서 나타 아직 니 이제 나타 gombaga cho tomasi chiya chamtiki gulta, ta chu njina kagi jekan dada kunji ta chu dan thosung da ta. Aja chukpe kagi njita tachik tahara da sung tiri tona, chamgili tona jita chuwe la chungka sung nara yansi ka kakku na ta, arangira yano chulo.
1: Ri?
0: Tiri tona jita chu tawa chu njina ta, sardimga kagi mongchirka gurmo chi gulta chamdi njita luchika nara chi mansa jachaka chi yinda dukun chiya da mi njita ta. Tungku ngekeng ke nye taan di chabdek puna taa suna jina taa jasaka chumuk nye taa zi ngu chumuk nye taa kagi njerduk tang guna tukta ngaa xe teye nye taa taa tumi chi ngaa pachir nye taa kagi chini tamus
1: Re didang nam jigim tar chi chi chok gwenen zong gomong jachim shabshik kang daga taa shawak zuu chazga dribko nina dih kor nari chu kabda zi
0: gina Tengah ni kita, orang kita tahu sendiri na, nanu ni dia kita gomong jatuh sabse kanda, tadi baca dah lokus timur kok. Tadi tengah ni kita ngusu jatuh sabse kanda tahu sendiri na, semua ni kita mengusuk kok kini kita jatuh nak kini kiri, nanti cerita na, tuk kiri jatuh tu tangan itu. Tengah ni kita, mengutun sendiri kita sendiri jatuh tu tu kini kita ngusu bikul kita, tahu juga tu mungkin. Ata jatuh sabse kanda jatuh sabse wajib tu na kita kiri, semua ni kita mengutun tu. 선전들이야 듣고니 다 수는 니든 듣고니 모습이나 정말 이 당내나 정말 수고 수고 이제 다 그게 멍수가 이제 다 드린다 보는 전투 이제 다 멍수고 그게입니다 교수 담을까 아 통카티 그게 다 마송나 그때 줬더니 넘들이나 죽는다 안 넘들 그게 자꾸나 놓는데요 아 다 또
1: 레레레 과든치 야냥 칸남바디나 다양 디츠코 공가 당디 점총 땅 졸음 레츠막 동심들인 줘 레츠디 솜르그 바람 돈즘바 담든 챵브라 솜든 간 카르발 하디아브라 히라 브라키 돈드빈 다르클바 피글로라 피치브 다르클바 응트 차랑 랍소는 렌치는인 레츠인데 소는 샹친 땅 이 스트림은 한큰 거로 비시니 당어 지미 레츠는 나초 영업처럼 절 안 이렇게 서대무
2: 돈은 매순지 텐나 아바르슴비 뜨그정어디비 호금 땅 향레브소 발하위에 부 땅데 조금마룽 위 땡클 시바인 Tolmun men sun ji tie la lo hu me jun jong ge mo na lo kong jue ge ba dang di ji me so ge ba li lo hu tie me so ge che ku lu ma rong wi zhang ge xi ba yan
3: da ne bi jin ji di su lu jie ge yin
4: tolmun wo shi ge long chen
3: tolmun wo shi ge long chen
5: ཁྱི
6: Shang Chen Mang Chen de Jin Li Yun Han Kang Ge Timi Zui Zhe De Ge Xi
5: Cao Ren Ji Jin Wo Gang Jun Hun Gu Ni Mo Tang Zhi Wei Jue Dun Zhe Zhu Xi Gong Gu Sam
6: Cao Ren Shang Chen de Mo He Tong Kong De Zhen Song Gan Song Li Dun Pei Ji Ji Long Yin Chan Gu Zhong A Wen Cha Zhe Shi Dun Shu Ni Nang Dun La Shi De Nian Ru Nong
5: Xie Qiu Shu Zhe Xi Jinping Ge Dan Dun Sar Ji Tong Kong Na Ren Ri Deng Ge Ga Ci Ge Che La O Dong Chu Wei Bai Tu Lu Ji Lan Wei Ding Heng Dang 七十三七位三比建筑人比你不知道三合有给松七不乐不等多等乐不为主乐不接下给这七不书记我就来了但不是讲的三年科给三级通空松七不接建筑了没特的提层等三级人都不见能顿三目我们顿时的松七不等为主了出的三级日节建筑时的他不那么三位白头等就接三比都会前不难
7: ayarnin gungsung ge gam der shang chin chong a gal wi jing chu la jak bri gni chelang la ta kur che chalub cher shang lu tin sam kha je munam ji nian kin ge gu tur de dong chung si bi nan ba she zhen dang lu shang guan ji dang de munam ji chu shi chi wu tang zhe la gal wi ha li kheng hang sung wi nan ba she zhen xin guyang de ma tang nim bim la jing chu la ri gni zheng zin de jer sel kheng de jue de 等日不参日个节的，三级六级加震动，经济经营都用出息。三级通控委员老部等，三级日级行政老部设计。接触书记习近平给带着托他瓦斯姆的参图通称能瓦等，等个促成逐级变成了。空尼拉人力等拉罗地节端向该称单比三十几年初等三十几年年三十几罗地节战术历史腾梦陪伴等空气单顿三十几人力节等等梦梦节欢迎前边白头时比日不尽单比罗地特有奖中国三十几罗地节节日么拉布切等没什么个里面在即甚至是国版呢等等家口节节日三千十元空气南极单顿三级人力送修等维修了很稳当，三级人力打不了，三级日久见人下降呢，等用等这错个用着，他们更干吃人。农业强国就是为电机个玩，人家拉半个了没特别，三级人力呢日吃你动又不等，结婚给伢子吃个西北，三级人力啥也吃，俺俺不怎么用。三级战术坑什么动力改善？三级战术坑个马路日在抢你这把等，路日抢你们的，大古瓦没通东市走。三级集合等战术坑得绝。三级通控呢，家人中没特把等，差些没特比通控三千硬币，送修呢连根硬当不赢。农业强国中啊，别人人家的几三级人也送修维修了一个克家，这个真理渣当舍不得赔你。三十几年龄年数等，天主的坑数是年的次个西北。三十几人的年数差着六点下进了，也是我人家的鸡腾腾不如包个没特别。三十几人的年数等，可是个鸡中些不了没得。三十几人的松秀来着，六次了吃了十多年，这个是等些好而的，是不是谁能说个节日没少等？三年可可年数差着几根葱门把等，三十几的太直把说的，那顿特就下进。三级年龄将昔日三级通控喷什么错了？跟这个热一度中的你比，中共肝胆相称等于年龄是个数学人比更严。三年级都没入室等，马季节恰过去十年，入过的时候年数十级，六级节脱面难把，所人就刚六些不是磕头些。三级那五节三瑞进的何为这个节人一级，等住了坑的年的次个些比，三级人一级，这起又增生了。我特别容易克制个栏目呢，三年级六岁这些特别热等人吧，也得你是就不让人家念书学经验。人家就这里就是嘛，啥呀个，不们这个那个，银行家钱币、茶几等的，三级人的瞳孔还是做得特别有逼，跟村单位去六步行呢，三级人的认真等，大不了一个不同意。人家的三级人也是用年龄东西的，就像做我三生，这个那喷什么错别，战术坑个马路子呢？三级人也说不是叛逆家家北京的北京路清个脱坑马路等，乡绅事务所三级你出来的呢？中期的用是等这个等家人过没车？北京的几个周边的小把机，一个客的全部什么着呢？就那么讲讲人东等，天的那里够人东。过了九零年，冬季了的呢，马路个检查板等，稍微过年三几年都不闲着些。重庆街南阳等张素坑，还有西个南边娘人街、热西个街街，三几零年张家多呢，这个么子街娘都没什么闲着不是。三的东边，学路不提也没人接 ，X 二娘人等人不如三比重庆的几个些个月，我觉得所谓差不多几级。三次接线特不过你，但不完那么么个这个落地能得成。嘉兴南湖也执掌马步呢，三几年初西北坡玩，一度上这么呢，波塔人的玩。三几年次等三几年年日日一，我初登记三几南湖时候，搞我家吃个家把店很小啦，没那么环境得不简单的就不是多黑三元。
6: 你那么想前往前的人类云海坑根天命追着这个残穷四郎中去的等错不生我这个人中去的送的想前往前的各组织为真错疼日为告诉天命王生真个多米错了问题挪那个地上送去不来很多米过去追着昂这个你这个你这个这个短去的西边那次的作用呢这个是不是是这个产权从没想清个诺诺所不了恰不得的下皮的那等多拉中个中龙乡啊白马的比诺诺车个才子间个所不了电视所是送的 Shangqingyongga Norjil Norkong Sarpil Weshutang Songchub Sokche Netsil Yilngini Jilun Shikang Zhigamula Jiri Shila Ndiyo Shabwe Netsil Nyanshi Pawar Nyanba Masil Timi Lidrib Netsil Tal Samtsil Jayula Dilin Shi. Dribkil Chanchungga

0: 왜 저거 저 데모?
1: 에, 저 정도만 데모이나?
0: 야, 데모야 저 환초 데나 군이 카프룡 누추 있는나?
1: 어, 나인 옌 아다 나인다 차촌을이야.
0: 해 다뜩 마샤니 쳔다 인지르 삼통타. 야 디나 참더니 알마 쳔릉 쳔거르 톰부 기지 메눈데 서르군우가 멍레즈르 쳔야 고드기 이올.
1: 오 야야 몰로트 다 쳔릉 다시 쳔 쳔릉 도마 쳔통아 쳔슴북소이 리콘 소소근 고드르바 용아. 리콘 데트랑지 쳔통 언더나 카드카르크 럭시콘니.
0: 아디.
1: 도마니 게드 남바야. 샤월란드 온지 혼자 죽겠나긴
0: 아디
1: 인터넷다 그 도다고 방치고다 근데 스탄 그 나와 그 다시 남길 그 스탄 그 코 천다 선도부터 선보 남 온지 혼자 죽겠나긴
0: 아디
1: 당시가 뭐는 아 그 안도 양도 좀 막다가
0: 야, 디 안디 양득 랭 캠퍼스리.
1: 다 이까 다여라 망가라. 얼마나 비싸인가
0: 야, 디나 통하지 마글엔 세능아 안디 양득 니 초리 와진데 고드시 제타빌라.
1: 야야야 과튼체 야야.
0: 좀 메게 디나 니크게 데모.
1: 야 데모.
0: 왜 두포초 데모?
2: 어 데모 데모.
0: 야 두부가 참다니 얼마 체릉 찍게 아래 통부 기지 맨훈데 서르군우가 멍른데 서즈갈럭 찍겠지
2: 오 통무 체릉 도마라 다체 냥가

야치딩가

야치딩가 냥콘족 보나바 디나 와능 천지 포냐게 타퉁글렌 쳔데 지그저 주아용 디출 망아즈메크 지근터 쳔미 헤름데 르마 르무자게 카터카르비 나이 예심촌 세르고누게 글랭싱 바제긴 쳔미 센시능버 르가 쳔시

0: 야두분남바디나디군거타통글렌츠나스동츠드니조레첸디솜즈바동돈즘바체롱조마땅솜증간커와체롱자키스타클와시글루
1: 나이 첼란 저크 젠지기 람드그실
2: 삼지크 럭비 알금저 고무둥기
1: 나이 첼란 저크 젠지기 스마실
3: 소브린 저크

Re zering ge sanglan ji de lang na chada ja pa ge ti ne khu je de da chu lo ta chem zhong song sim de chong ji na ra ga song de lang de long gu zha mi zhu wen yang na long gu som la ni na da gang ter da ja pa ge ti ne khu ni da ge wa ge ti chi ge wan de da lo ta chem zhong chong sim de ge da long gu de song gu ga 디젠그주 다시라 소찬주주 그 자지그라 타군 양나 송고 사르와즈 고좀주 그 자지그라 타군데 이고 디젠그 로트나 바주 그 가상데랑 내주 단디 길긴 땅 양나 소찰라 속한데 그 정노 그 리샤 카츠나 안저위 니시라 소찬주주디 자지그라 타군에 가요 송고 사르와즈 고좀 고나 조 로트나 바준 선지 나라는 그 니타니 다소전조조가 아파트르게 샤이드 로프타스나 길긴가 칼렌츠스 이고노 로프타가 지글음 츠고노 로브종 유과 이고노 라스과 그르가 카브다 로프스가 유과리 제이 다 로프탄딘 조긴지고 그냥 나 로코 사르와즈 고송고는 디 타드라 타쿠니고 아파트르게 조 카르츠 테랑 데지 로프탄 조조기 니마 차리 마르토고 메노가 카프톤 데다 로프초그르크나나 트즈로나 총총 장고 그렇게 소총 그런 바가 샤인드 장고인데 nang halang e chura gung chan di gung mo tsgez nga sik nga ju nang mo tsgez nga sik lang ju danda tsgez yang chik lop kundan ju chik sar gunar taga zu ayar nang randi kaab tukwa rang nang shay yi ta chema shay ra yu ayong na da tsgez chik ta ngan lang zina ra retak ju chik nga sik ma lang ju gung mo nga sik ma nya ju yang na sama tih tara sa ju la sukwan daga chik māngāz ngāñchāgā sōngyō kati kiāngā ndas shērā kārgā lōpchā gā dhīlam tārā lōpchā njō kā gā nima chārī wāndī nā shā yīndi kārgā lōpku shīgindī nā tā shērā lōpchā sōng nā ndē tsgā yī tsgā rāngā rāngā shā yī tē tsgā yī kāli nā tā mēni ndā mō shīgā jō kati kiāngā pā mā sō gāndī shō gā tsgā yī tsgā tōr nā ngā jō yāng hā chāng kā shiāng būrī 아버드즈 샤인드 로트안조칸의 파마가 그거 로트라 길긴데가 칼린츠트 이고노 니쇼니즈게즈 갑다소소 망아이주 아버드 그 점드그란드 손자랑 그 감나요치 사도 샤인데지 갑다라 로스 갑다소소란데 조 요카인조다 다정 그가 챔보레 그게 샤인드 대통금 살롱숑거나 아다 점드그라이나 파마도 조 시그르글이오 그리 디젠그데는 글린슨 디능아라기치 휘파 대통금 살롱종을 chamtsanga mangshif tanpo nanggo ze kuno zomig zi kodrik jawyo shunigi chi zomig nde chik taju yil. Zomig nde chonji nam chongo yi chakbar kastang akul yu nogo zomig zi rinde danda ga kai genji nam shibab de tanggam chalong chongor chamtsanga mangshif tanpo nanggo ze kuno nda genji na kag dhigand mozgab gini mara chamba riri ni shilayok chamba dhigok dina chi kab tonde 시바브 대통령 살롱 중으로 침성과 마저 담 본단 곳에 고노 그좀 있는데 지다 주일. 이나 좀 있는 그 도머는 이나 좀 봐보 그 침성은 시비 롭자 도마 인지 파마 등 어떻게 알 근데 인지는 롭수 그 롭틀 럭히데리. 가차 옆으로 샤바니 그 들음 럭 부른 즉 비와던 침덕은 살롱 중하니 시비 샘글 세위 와지 샘크도 비 롭수 그 럭린데리 그 시바가 마음으로 망도 담 본단 진이 오케스. 다튼 아랑일 살롱 등 침성 참튼 나그니 침덕 남라 럭터실 초비 휘종 남이 지 우존도 있장 시바당 산다스테와당 리히지 토의 공급 담비 살롱 중도 나체랑일 살롱 라데니 마게지 데스키 체스트는 온저 시바라냐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도르그 짜츠는 옴사
0: 단수자 잔품을 고사
1: 모든지 라지 토사
0: 오도르그 담비에 담가

야 조반한 바캅 통디 히리크 당친이 로르고 쩐젠도 비조바라데요 나티 다르타니도 티고된 지그스미 그슴된 아당 티고된 지그스미 그슴된 틱틱된 지그스미 그 낙숨 특지 그렇게마 가브라 렌슨다건 권젠바라 태동아 참아 그제지가 가브라고요 那天我们的人民当个参拜你能爱人家人家的这玩意儿你过不给他的这玩意儿你烂头子他的这玩意儿你烂头子那些人东人这玩意儿烂头子那些人你这玩意儿什么烂头子那些人什么鸡油

0: 히르 탐르 달비 람친나
1: 올로디야 따푸나미에 왕캄니르
0: 판디 우트 체르비에 땅캉나
1: 그접길아 흐세르케 딱마 쵸라흥

0: 야 조보 초대모이나 데모 조보 되는 렌센디 나시 돈을 갑사시 통만은 그 렌센데 근 노름 따라라니 잠주르 간도 디즈기나
1: 오 야예 나가는 이 조는 상승 조조 그 망종게임
0: 망종게
1: 어디서
0: 내리 조보 어디서 되는 렌센 나시 돈을 갑사시고
1: 야고
0: 아 전등에 저어서 가는 거 고비 저 제일 중요한 거
1: 야고

0: 저와 동무 동무 저 캐튼 저거 여기기디
1: 야야
0: 아 바이거 그룹 개마 가루진 제칼 바이거 그룹 개마 가루진
1: 바이거
0: 그룹 개마 가루진 바이거 그룹 개마 가루진 코트
1: 공룡이
0: 가르다 야 공룡이 내 강아지 찾으거
1: 쇼영
0: 지금이나 네 템바 벤즈 건강을
1: 템바 벤즈
0: 응응
1: 템바 벤즈 샤
0: 응응
1: 다니 저거
0: 응응
1: 다니 티어
0: 티어 응
1: 다니 갈랑
0: 갈랑친 아리 아리 템바 벤즈나 기타 코너샤코노 샤쇼과르고 티어 갈랑친 더저우래라 야, 저와 같이 너무 랜다노 하정 듣기야 저와 선 보면 용고. 아, 저와 선 보면 주고. 아, 랑지 그 멋정 치망 누구 상친 건데.
1: 랑지 그.
0: 응응.
1: 那，有人在那，让几个亲忙那个，让几个马正亲忙那个相亲。相亲的，中等的，你那哪么就个？中等的呢？俺们的，中等嘛是真的，中青会就那北京中青的呢。嗯，那他妈相亲更难，马正亲忙那个相亲。
0: 강르지?
1: 마히게게
0: 떨시. 아리. 랑지크 마탕 치마노 그 상친르고 종치르 마라. 종치르 이제 가지고 지나게 좀 통은 상친 그 살랑 종치르라래라. 종치에나 종치르 떠나 단도요 누구 뭐 녀정다래라. 아디 아디 양다 상친.
1: 그 좀 다 상친이나
0: 뭐나 상친. 어디 상친디 상친.

0: དང དུང ཟི དང གི ཡི དེ ཐང ལར སུ ཇུང དར དང རམ དག ཡོ ཆི ཡི རིག སོ དེ ནས ཁལ ཤབ ཤི ཉུང ཐུ པར ཤི ཁང དེ ཐང ལར སུ ཤབ ཤི ལེ ཆུལ དང རམ དག ཡོ ཤི ཡི རིག ཤི ཚལ རྒྱ ཆི གོར གི ཡན དུ སུང ཚན ཤི ཡོ ཝང ཅུན ཤི པ ཉེར དེན གྱི མི ཟི ན ཁལ ཇོག པའི སི ཆི ལ དེ ནི ཡང ཆིར རྒྱིན ཅིག དེན ལུང སུ ཆུ ཐུ པར ཤི ཤིང ཡོང སུ དེ ཐང ལར སི རམ དག ཡོ ཆི དེ ཁ ནི ཤི ར ལེ ཆོག པའི ས ཚིག རེར ང ཅན པ དང ཟུང རིམ པར ཡོང སུ ཁེ པ མངོན འགྱུར ཤི ཟུང རིམ པའི རམ དག ཡོ ཆི ཡི རིག ཉམ ལན དེ ནི ཐོག མ སི ལང ཁར ནུབ ཆུ ནི ཚིག དེ མངོན ལ ཉམ ལན དང རྗེ སུ ཡི རིག ཤེ པའི ཤབ ཤེ ནམ པ སར དུ དུལ
1: སང གུ པའི ཚོང ཤང ཆིན མི ཁུ ཐོན ཁུང དང ཅན ཚོག ངན སུང ཐེ ནི ཡི ལོན པ དར ན ཉེ ལམ ཤང ཆིན མི ཁུ ཐོན ཁུང དང ཅན ཚོག ངན སུང ཐེ ངག ཚོང ཤང ཆིན མི ཁུ ཐོན ཁུང དང ཅན ཚོག ངན སུང ལི དུན ཕེ ཅི ཅེ ལུང ཡིན ཆང གུ ཅོང ཨ བེ ཆར ཇ པ ཏིན རེན པལ ཤི དང གུ ཁམ ཉེ ཁེ བེ ཀྲུང ཨ ཚང ཟུམ ཅིན ཚོག ཐང ཇ བ དང ཤང ཆིན དང ཡཀབ ཇུ ཇེ བེ ཚང ཟུམ ཅིན ཚོག ཐང ཇེ བེ གུང དུན ལག ཏར དང སབ ཤེ པ ཚོང ཤང ཅིན ཅེ རྒྱ མང ཧམ ཇུ དང ཅན ཚོང ཕེ ཅི ཅེ ལུང ཡིན ཆང གུ ཅོང ཨ བེ ཛན ནི ལི མི ཁུ ཐོན ཁུང དང ཅན ཚོང ངན སུང ཁ ཁུང ཅེ གོ ཅི དང ལང ཤ དོན ཆུ ཏེ ཤབ ཚག ཤེ པ མི ཁུ ཐོན ཁུང དང ཅན ཚོང ངན སུང ལི དུན ཕེ ཅི ཅེ ལུང ཡིན ཆང གུ ཅོང ཨ བེ ཆ ཅི མི གན བན ལིན གན ཁ ཤུ ཡོང ནིན གན ལིན ཤེ པ ཅི ནི ལུང ཡིན ཆང གུ ཅོང ཨ བེ དེ ཁབ སེ ཤང ཅིན ཡོང ཅེ མི ཁུ ཐོན ཁུང དང ཅན ཚོང ངན སུང ལི དུན པི ཚན ཐོ བིན ཕེ ཅི ལ གན དེ དུན བིན ཛབ དུན རང ཅིན ཅེ 이차가친식인 찬군리 시진핑거 디릅사르비 중기 제지제 전소랑데 공반 접튼데 셰바 진총시데 선디제 다와 양뜨가 담부른 즈바당 라그터 셰바 머흐 통콩 사르프던 웨출라 흐논제 조른 점바 망총 간송 등 라그지제 니슬 먼테데 체르 동제 담진 셰바 망초데 찌라 진치메버 멍데 동제 아므근번데 시데 리시그 단통 등 아망충 간송 저용 폐지라 거와지 등 담더브데니 롱인 장구 종합이 디급서 장신 문제 먹게 등 전송 간송 리돈 비슨 도인 폐지라 근데 동위에 먹은 분 조우당 원허랑 진제 먹이틀 말극 담버 도요 장구 리롱인 장구 종합이 디급서 과중거 리시그 멤버 쿄노돔 멤버 먹스 먹살트 가능 제바 롱주 사키제 나슬 니흐 머탕 사야가 오지르께 므금분덕 사우르톤요데 비튼토비 리시가 정월 개퍼당 자자치위 리르가 자니께 종들 배와 저송 간송 람링 티성의 동화 저승토비 조미 홍크 쩐바 용부부 고시 람링 제지르라 근데 동화 참튼께 나슬은 대완즈바 저위샵시 비츠당 판니 수용니 돈덕 동화 사콘 튼주르 베지라 개퍼 동화지 수고 겐니 라그트르 셰텝당 링간 쯔워르 소브즈 돈샹 체든 레츤 쯔 고즈기 시버 마슬 리식 빈더 판킬다 잔니 겐 든중 쯔비 소중 쯔총 간송거 쯔위샤시 뜨거워 라그지르 셰바 조미에 저자 제튼 더 동화 정리 전제 신인 돈득 동화 소 게취겐 차즈 개친 소용니 고즈시요
0: 다듬비 인도라자우 모징기 칸디 쇼비 므바 다동 일메낭 아미 동수 감수 덴지르 산신의 용위 예거와 정아미디 어군제급 슬롱 잠부시크 켓다 탕흥 등 산듬제 점아터진디 미 실라식 릴라주니 고르름제니 갈르 츠자 칸가 쇼서줄 데나 정아미 무초가 등산데 덴지르 대비 니는 지바리 ཚེ ཐུང ཚར ཇི ཁོ མོ ཧ ཏ ལ ཤུ ནི ནག ཚ ལ གཏ ཤི ཁོ མི ཤེ ཇར ཏུང ཆར ཇ ར སང དང ཁ ཏ ནི ལེ སམ རང ཤུང ཁམ ཆེ མི ཆུ ཏ སམ བར ཤེ ཇེ ན ཡེ ཁུར ཇ ཤེ ཐ བ ཡང དག ཅི རེ སེར ཏེན ཇིང གན ཁར བ ལེ ཆང ཕན ཇ ཁ པར ཧ ལམ ཚམ ཆེ ཉུང མེ མ རེང གི ཁང བ ཏུང ཨ ཡེ མན ཇ ནི ཚ ལ ཇིང ཨ པ དང མན ག ཤེ གི ཤེ ཇུ ལ གང ཁུར ཇུང བི ལམ ཐིག ར ཇིང ཡོ པེ ཇིང གི ཡེ ཁུར བ ཤེ གི Namki tungje garan tsuk tung tebi kengwa shing demzi yo. Si, li changfen ji kapar la dung tete nzim tani shajir. Niwi zankur shik kengwa cangma dem caryur se shir, gai deng li yil cimbi cur nanggi kengdi. Lu jilag ngun la, ki zong kir de sunjun keng shima tebi gabsi darstah tawi yungbub jig yo ba yil la ang kur nyung me. 리창펀제 로르지는 돌리 일컬 펜즈브제 디즈 흐레 소비싱 우리가 정중 클린 돌아 좀나 존은 생

다 하성을 까

Dan rukum tvarum tsigsum chovshadzhin ngistirugum.

하루에 서샘 드고

good. Haro yertga kar go tungar sorgojne. Haro chut

Tardigo con nosotros una tegua.

Haro ye ya da go

하루 칭아르고 라체 라뇨디는 하루 푸가 요고 키르가 나타요신 하루 쿰카 어데

0: 아롤 마시고 대 그. 하루 종 아마 없어고 뭐난 죽지 날 하루 모르고 아요고 키르가날 타요히 하루 부족들 아요고 그날날 죽지 하루 졸아 아니고 하루 정아 어서르고 이 나라 무사거리
1: 할라르게 라고 니스티르고 마가 희가양탄 어거스티야 따르고 죽마 니스티르고 마가 상크르갈라크 따르징아 크르치근도와 초 니스티르고 마가 고르나 요카 아가조라 카가가 칸다즈 니스티 로고마가 타흐바가 요카 아가조온 잠츠 나카 울란다즈 니스티 로고마가 양지그라 쿠암바 아가조 차친 에타 이르무리 니스티 로고마가 타타차소 양조무스 에탄조무 요카 니스티 로고마가 타타차르가 타이가진 에타 샤주타 니스티 로고마가 나 왁창 오거글그나 타샤미크 니스티 로고마 나스탄칠트 조건드그나 타한그 킁크 니스티 로고마 영어데치나 총가 타샹아즈 우타무초 니스티 로고마 모르고약 타그남카 타한라즈 니스티 로고마 카츠그냔 그도호지프트 타한그란라즈 니스티 로고마 Jelly tongue of the ticket to Tahni the Mari, you see Rogoma, young matches of Tahans, almost some chicken, Zuma Yoka, you see Rogoma, my match had a Tahabs on a young shot, you see Rogoma, Master Shadi, he's a horse on the Ata, you can make a, you see Rogoma, Chingan Joga, the Tanga, the Gasman, you see Rogoma.

할라르가

Because

난 조금 더

아로 익스라른 탕가 통가 나가요 아로 예트가트세고 미노 아리스마나고 아로 예똥사트가고 이네 나니요 아로가 원참버고 하루에 속임 드고 스그라라킬미컴 하루에 일진지거스너고 사제라라토나고 하루가주한거고 루르타라숨미컴 하루에 뜨가카르고 하루 좋은 이거 차차 넣고

Yalla agar galo ma yangur kar urdum ukutan dagchi

땅이 타치는 토고 따뜻고 나고 야라가가로 마가 양만드가 창냐마드가 따하비 오고 야라가가로 마가 땅이 쨍아무구나 따초구나고 야라가가로 마가 따치그잔아무구나 키노고 야라가가로 마가 땅아 야초무크 그레크심나고 Yala agar galo maang atsiga mamshilirin batavdini yugu Yala agar galo maang inda chenga mamshilita chubshiligu Yala agar galo maang tachi chenga mamshilita chubshiligu

하롱엔 어차대고 불까 남지겠고 하롱엔 이만 보러고 싫어라키는건 하롱엔 아셔서고 참어라 세노건 하롱엔 지돈 채너고

방 하루 조시를 용그 거 아니야 말이 남이는 곳 하루 제시를 용그 거

0: 风，俺老就是勇哥哥。俺老就是勇哥哥。你们那苦战风，俺老给那哪子哥。하롱에 찍으냐네 고스와 나이 찍음 하롱을 고용고로고 지에 죽을 찍음 하롱을 고 따뜻하고 아름다디 모야지
1: 통대대 채널 동침대니 죽었지 레천디 소음증 반지기 총자등 소음증 안 커봐 체롱 자희 스타클와 스탄진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체롱 등 소는 마른치는 이인 테르남바 툴 자희 대박시

0: 이츠르 조응아니 디츠르 조응아당 가르마 지워라 잔쿠르리 자 다와당 자르바 자프르브 자 바승치라 아디에치 사른기르 타통샤게당 잔쿠르리 자 므그메르당 자 뱀바 자 니마치라 아달랑디스톤제인
1: 아디에스치 사른기르
2: 아갤럭시 사른기르
0: 디츠르 조응아당 가르마브제니 디츠르 제트그당 가르마브지워라 варнын тэнги пони ленцэн хяштун шаджэ ян дицул чэтг дэн карма чэни дицул чэвдэн дэн карма чивэр чомчэн дэри ленцэн хяштун шаджэ ян дицул чэвдэн дэн карма чэни дицул човжил вэр занкур жие за дава дэн за лхба за басын чила на чум си биер гац ленцэн тэтун шаджэ дэн занкур жие за мгмэр дэн за прв за пэмба за нима чила хяштун шаджэ ян 디츠르 조브질니 디츠르 조브질당 카르마 섬치워라 잔크루지에 자다와당 자르바 자바승지라 강중 세르슴 레츠 나스동제연라 자므그므르당 자프르와 자뱀바 자니마지라 자스동샤제연
2: 아르니는 토인티흐담야 강중스 장딘니키스올라 세르슴니
3: 강중 세르슴
0: 디츠르 조브질당 카르마 섬쩨니 디츠르 조브질당 카르마 접지버 아디에치 사링게르 챠르통 샤제인 디츠르 조브질당 카르마 접쩨니 디츠르 쩨르기버 잔쿠르리에 자 므그메르당 자 파르와 자 뱀바치라 쳔므숑당 쵸름 렌츠너 동제인바당 잔쿠르리에 자 다와당 자 르바 자 바상 자 니마치라 챠르통 샤제인 디츠르 쩨르그니 디츠르 쩨르그당 카르마 섬치버 사른게 냠족 렌츠나 동제인
2: 소는 워스클 온친
3: 소문 워스클 온친
2: 사른게 냠족
0: 디츠나 쩨르가 당 카르마 섬쩨니 디츠나 녀셔 당 카르마 섬지워라 варнын чэнджэ пуни лэнцэн тайтунг шаджэ ян.

0: 사제 통공이 가조 장바신 강사의 캡유베 기젠디니 배주 야부 체대 사제 증내 균진다 다르베 야부동 그 장제기 사제 증의 균용내 점든 체배 뷔세 균등아 토르동 왔다 죄된 조 응세 퇴진 느린 표숨 초배 전수 관계 말라 준대 사제 증의기 롭수 편뇌 체로 동주지 총진기 내수 닝바다 전수강 인주 남배 냠린제기 사지 링내리 젠드테 창마르기 닝도 미심나 수고체유 사도 듄베 집을 러부 총중기 폭된 시비 차알 냠린다 림보사장 총외 총진 지구 시구 시비 주된 조배 첩된나 라제기 쳇답라 된테 데모와 남 먹주기 로제나 치유 자신南湖之物以出生马不呢 사지내조西百破帕的 유도장부长呢 宝塔日月德帕的 사지사大的 사지年宁月帕提大起 安住当起 浪巴杜各界北尊切吧 电棒切的 闽南基邦阿的亲笔顿居切别 读书 军界没把配合切行于
1: 这个雷库呢比为内区 中会出所脱缴协助产品从文体龙安经济采购专业品故事录入日常能行他财务在七十届习近平期送给他马拉举着球球军军切托帮美给军看送入军队三点多当天出现体外脱回托年军看西北期脱下队行军从文里没出他支出则出借给军控言行杨行加起回托长杂事尼全国出局他设局送行切于帮美出局行 Mingara, Tose Mi Sidon Shibja Simpe, Yushu Zadu Zong, Zachu Junko Lingui Kin, Sana Kuitu, Letun Be, Dama Takpe, Zasun Ki, Nugu Busele, Sipsir Sishin Hu. Tuyun Rinbuna, Tige Zadan Ki, Junkam Lasu Letun, Sato Sing, Changara Chiwata, Sulun Gunpa, Dume Zishin Le, Nugu Busele, Mawasoki, Tunjin Naso Pogi Hu. Zishin Dibdan Te, Sadu Chiba Masi, Tongwen Ki, Tandung, Zasun Ligdim Ki, Telehang, Gawa Minua Jie Hu. 曾孙穷贵参与措办密协同团队来改会拓展三千人军康拉松用卡巴塔决定给重置三点土东卡巴云。他说三年提前前些雷公塔酿制前的在孙所批给港内多少块的兄弟级的拓展社会图介绍了用户的产品与提前在孙叠数加几档万马赛在他研究的用大民众化的系列日益取得了七八十 中会出所脱缴给军康松日军前面派的三点多吨尾气，他路从文起，前在军队把的电车二位拖入大雨。太阳出了今年，南沙派的松西界前期军康大动查瓦查谈度当托，年同大动设计塔，将出了大动地部沙土素片，再是塔全国城西军队独立内皮突击雨。
2: 确实新天，中国之尼拉克军康了脱单谈，大军切别决定出，参加了电台脱单谈，大军切得三百天前，所长谈规矩了兄弟的票。他路从文体，曾孙穷贵中会出所脱缴去军康了松江切别，代表了马拉恰贵，年度年收资助人台，年度松江三个路线吧，八镇前台，来跟谈，七得团结，我不愿意谈，总来南站松江收队规矩切一百十。 龙安镇警察局专业辨识，从文体出现体外脱发过程，军康西北区脱色组片明确了确定，从我们局看，这区地区区日常能行谈，只有在七十届习近平送给他，拉苏级别联系办会，有空三节母亲送去他怎拉苏头一不是。 结合吉林区做前边，仁川松江三届马拉推上的组团，军康马拉给南门人行谈，带领人行，军队人行界拖入当地大学。
0: 초우친부숨기추중아마신친레게외제외추뷰리니바함티엔토균총토디중회추소토조균체메파르타 남양샤도교배나바상부응유바시 디글레군네비비니추 사괴바라총등부니시도중와라싱나 탈루다와탕부네 듄베파라 랑게기록두총두 댄병아 사뒤다콩베총유 차도당 자오 냠징아 제주기 명은배 뉴바 구비체유 다와당부네 듄베파라 개용기 차도 총소다 섭슈시종의자 퇴총부래 갸제시대 정중기에 파르대 지조기 총소다 섭슈시종의자 파주르야 리기 뷰제대 주장을 해개유 차도 총람기 총소 제주기 켜공 갸제당대 섭슈 제주기 뜻디릉 신체로 단유 총등부 존에 뜻십체린치에비
3: 녹두총등디부로 다와당부네 다와듄베파라 차도 유고다 차도 초외 섭슈 치동기 정부르테 가수수로
0: 家家你说这批的成军国的家家居住的成军松派的有陆地从端起吞了日久人不了呀各地当有从端成绩前面的十七千零两万八的行呢到我唐伯的端别派的行列吞在的重视给从所查到的西中起在卡索索的家家中你的成军给的家家阿帕的瓦的三年家给陆地从端托吞了昆仑北街的端行 陆地从端来的这座车的天天团的集团区的集团区的到我唐伯的团别派的所来团在的在有的所来团在团来的陆地从端的从业的车载的卡索索的家家级的成就系的家家级的成就你派的有查到女主的城西南端所的家只有十数来的共有派主的呀规制特别第一个来过那边问的是
1: 今年别怎么没有出面留在诊所呢在你说送年全都没设计当中去听听疫情平板不露谈杨琼老婆地球诊所杀毒素被诊所南昌谷直接你对俺听一把谁全球偏送去密西北的诊所南昌给操纵起这些解放他去的诊所呢天宫如卡起格尔加松去索别谈格尔琼琼阿姨冲这团年各地留在诊所给设计当中来去追风在在如卡谈 金红归属如卡去卡索索罗格尔加松就索古塔格尔琼十七县阿塔格尔加松就索古塔格尔琼出去日出给冲这团年我给当马塔三给当马浪去安唐不呢顺便派了给出面送给冲这仓马每日给咱们领先都来给一把谁年节的在战争都是他云南战争都忙过些杰克女婿康图解放他去给战争都是些一把谁 郑都南修开如卡去入面明年话西去郑都提控制了拉在别人谈来这个名册都是为国各扩团前约界写一把谁郑都南修开如卡去入面黄小祥去拆迁呢年前谈最多派的做空几天推进多批的穷村新来出面的提为有人给批的用途解决一把谁各地留在诊所去郑都了店呢新就了各地谈郑都了店呢团结了各地单元
2: 云南郑都区金藏塔准康索镇所团结塔作为云南我了连队前的村民云南我的人共有了别具采取了各地单元今年别怎么没有村民留在诊所这座欧联区军列主任宣判江广之一他留村民阿尔伯都谈点不谈阿尔伯团结了阿尔伯十三八阿尔伯让大家银把安全通穷今年大大安全没有村民留在诊所你为他们送队行
0: 第二村民在镇日外银百万岁六十三对起云南七岁江行俺村军械没派的地道比那百三百对不谈人就切的村民六十三百三十九百公里俺村每日给团结作为出去就是各地东土边日外七个月解决一把事第二个来过那边问您说三个月把他到我这边才你说送您结果批准了五年内写到中国的行呢让家给天空南边冲起来你给出去的年纪 第二帮妹子就空白了军队啊各地当心有也对说第二个人别拖准备最终可以贴各个人部杀将七八句也该空心人追军忙学了苏巴学有听爱帮妹第二当天我给不拉说的出去这对七八句当天有过了七月了去了有明儿的解用及天空间及创建度结合及苏联学校结局条件准时不得他也解用进步及加急送去所送心有 태당접지랑계기목돈체신배디리튼기코교치단자나르베방미젠도교르신유호베이장수공평린디리크토티가랑목돈체쇼로냠수치바다개신남베우주루크유기자균균제메바라치루로신유링제라지링업중앵어유베각동남베동남시기안니자우수코르교치구조대린디르테 리구네 속짐초가라 태가교베방미젠젠기간에 俺来拉过来谁都不去成绩上去了明白的明白的解用及通过南北重启度结构人别帮民地址出结构就可够准心吧的得解用进步及解决出去这边的成绩准心性得到多数的农民了就是明白我不说通过我对内的忙不了切不有来进结构配置五年级第一种干部拉说的军队级团队所用的 重建社区所及其连接卡全用人心及区域区的中港科室不冷落的马脚的盟友车主蓝水杀队的推广倡导动画从来级别损修规避七八七七团的绝用的人大盘女偏女团八阶级苦救上不行共有出八七九十
1: 第一个来过那边问的是
2: 他路下村让给其随便行列出现三度这局的切不谈归库他念了气味过年这局切的行列团结局不再出入谈偏着切入东西于明儿吉林行前途马没有路道随便明有不是马没有路道随便对话的是不是马前呢跟小伙伴你个学会听个忙起话没特别点点图个学 他路三年的给切去额度出国的贴贴手清单天额度来去出入单一把时他的措心别更年额别长春行列额马顿所托人女孙的出国的谈得别马没有落到额度出国的宋美东家出国的所这些三百日谈人不这么所托顿一把时他路吉林去新旧三百的门外国同居的这谈七万个单天长沙的四个月主力团结了各个七岁节出国的贴接一把时他路
1: 结果区别这些三百体位漫画新科内新这动的他才略动的措施中有人都新切学江苏镇江给母亲约别切信息图三度团结前别六度七六度会出国了别团别就切信约把时听啊亚顿团结你数七六部亲图会满年托我谈来面面当为内数团结学他这六个七六图会出国了别就切别干内提大他就图约把时 明儿人女的切记一样虽然说啥了军都东西学河北县总给查个苏萨丁西西都连门去公安内推马他被查个男人女电被车主苏萨扰瓦的街行学三度这边人电查个扰瓦提推到都出现他连接所机密赛得西部三年土巴谈人归案三家电路费马拉奇三家确认不得瓦谈同学有些提查个给车主心态虽不说音频苏萨给娘娘提前天见起苦林都就人台查个给车主孙策切切的拖了清一把时 明儿中央六十届人民节前呢，蒙古国同学们团聚来给我谈天。军事预备出现数据谈，来做了规定脚步谈学。行列重视部谈，苏列谈，车间间部席，三红谈团列，孙记，六十届一天，行列出现给先前高下孙天，人民他就进行学。这次人民行列出现谈，人民谈谈，一块头全国区别行列全国的卡级给老在台，高度的情况谈，团列监督规矩全局，稳住了用心学。
3: 나무 최진기 양덕님들에게 뒤에 피규르기 도장님들에게 단달 행전의 센시분들이 중앙룸들의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를 냠자리지시
0: 디글리군의 비벤니츠 최니슈솜님 낙제기 미균신부식 어리 내화다 아대다 칼리포니아 아대 잠도 내배 리노 총계도 묘부로 치유 산에디게 메수전배 자료 제발하시나 매균 침부터 미축로 매균 수입했다 산에디게 중미 시진 이동점 자장아 지딘 맞이 감이 토부터 미 시진아동 닌다 동균의 지딘 체 여지주유 매순별이기 체니슈 숨닌 살급에 손뒤토 미긴내 튼비 낙제기 매균 침부터 대신배 주주니슈 접시점나 미치제에 대 균 지능유종급중의 숨생유받다 매대 민가라 춘진토 매바리 美军车主民的解决下美军团山严重途美术北来团结车队切行约巴达美军车主民的松翠北没出了美军破约内华大阿的滚进去林路冲击的年岁我小总体杂杂给年岁开了哇开不扎切不马赛内华大阿的解忙宁松如个各龙七个别各当约明阿的三年的个啦团山七级怎么了落切巴达熊狼作物猛大级马嘎人个托约巴西 三年的个兵力级别为三战呢，连女四德德那么大国级不行不得，只当给卡多军队连这么下月没。换讲连女他和阶级那么大，俺是过去越级就有。连女冲击的二连女军都改造起来，主升起是他和起不得那么大激烈冲这么来没不是。锤子也拖不得，听不定被那么些级别，二连女军就俺的忙不了，你对那这级美军样式团结有不是？这个来困难比为难处。
1: 而中央某级部三年级的团组到我这边参与小松林被委内村的行呢，而约翰芬恩大将军普提七部出身阿妈，二六家村超市月薪100万岁，而一人来别会，初到高中来跟着进行。到我这边参与小松林排列个，而马奇从这出身团组了卡超有了个别日瓦登巴塔，从这出身松规矩内部小瓦马塞，出身年纪套头今天大姐才不是。
2: 一人说起三年这个团组参与小松林那次被罢了行呢，一人伊斯兰三届苏马给政策把幕后比起人家人。
1: 이렌키 벤슈르테 뉴슈 저바 소츠베 어리 정진 차주 나초르 민텐 상마라 카데족베 주시 수신시 주바시
0: 디글레고네 비베니츠 호르모즈 소가기 조신 긴진라 군디고 긴체베 긴키 갸가르키 니드 오르스 마주눔 나진 치제 치치르 만도 침바다 다와 주버드 듄바라 나진 치제 대 신도 토슈 슬립유 정신 랭은 바라 갸가토 마주눔 니마르레 나진 치제 대 견솜 칭압결에 개봤다 이란토 마접순기 주제 토슈 슬립유 갸가도 마주눔다 랑중랑 갸자급줄레 개바 나진 치바 코나 땡그지유 rikji gajan ki yongra to gyagari ki mishi nukyu ji gyu la gui di dongxin yue me. Wengyan tuzu tongtong ki na zedu bari gyu da nangzhen nukyu ru dinshu chung tu tong kakzam yue be ngunzin chi xin yue.
1: Sengil hingi, kongse san gyuru yadru su ke rin jingwan du la ta basan lamu hii le sen geng hunan ke cham ju la shi.
4: Mimi da ji ki nganzu lang bar chu gi ji.
5: Mimi bu ji ki nganzu le bur chu gi ji.
4: 초초대지기 완전 초주 램바르치
5: 각도 높게 지중이 모티 신세 램바르치
4: 미치기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 림의 저원이 냠지 변대 양천시기
4: 서초 강시기 유기 민남 경화시
5: 미리카기 등지 약계당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내서당 독수내서 요한에서 제2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벨리 첸슈구인 텐데리 첸키 낭튼조네 중쿨 첸제 Tilengikup Tsinze Jimdunki Gintu Gyurwe Gorta. Arab Nyamji Sobyungi Kupta Yirinki Jwa Jidudu Jodun Kangyinbe Goro. Tilengpune Goche Parmal Dugyu Nargan Chebali Milin Changme Tunlegi Nunshu Kangja Yube Goro. Jungku Lokdun Lazi Kualishibu Dunche Tulebe Goro. Jungku Tan Jordanki Tupju Jote Jwe Liu Sab Nyamtu Zomgube Goro. Chitan Togi Jangdo Longnu Sibe Goro. 중국 출미 튜네기 에프리카르 고급 코드윈 체배 고소인 샘러 팅디리 생기낭 튠 십천남 센서 짐칸낭 투 로우 지도 자신 미글람 투 제베 첸제 키 춤제 난초 샘윤라 디체 갸베 자타 로메 고자 디체 기 코자지 펜춘 지도 제도 소괴비 다고와 사뚜기 튠제 모조타 짐튠 치시바타 라제미네 갸게타 인게 티렌게 소기 게리 나초제티 다고르와 탐베리 치킨도 슈노로 존나 냠링 쿠이키 추미 타고르토 좀네 할레베 베저 양양 조신규 디니 방코도 니르신베 니동캠이 니스초르 티렌게 급기 첸제 짐초추기 남식시 짐소티니 티렌키 로코르키 시균 치슈기 첸제도 초시인라 더와게베 치중네 니슈숨님 발니르신 디주 튠조니 Jingnu Tsenze Ki Guntu Chokbe Mangwumpa Nubachimba Sibatirse. Jungu Tsenze Chumje Mangbushi Tadinki Jimsoto Jigdu Ngangwebata. Jigyu Jimkutu Dawolu Yongke Mitsu Haja Mangsin Chukse Tuebukyu. Tilentu Jadu Jungu Shungtsup Kantan Jungu Jimju Ginjimbu Geji Nyamle Sini Ki Nyamje To Zonir Chebe Jungu Jimku Ki. 중국 인류 진주 협공기 사르드라 재탄 퇴교 총회 총재 꾸준히 냠묘소를 민내 중국 인류 진주 퇴례 비계기 추세 초용량 원발 세결라 대미군이 중대니기 진주 협공기 락제 비리타 무주 냠례러 군디 동교 태신 태련토자도 중국 중첩 칸키 천재레차 마민근키 제주도닌키 점초치고토 나닝안츠 중티케캄니왈 친지존네 롱응업주콜와 딤제슈비니 디링키치고디 중티미만라 냠레기 시퀀 사브식 뚜토베 르와 하섬스미기 슈신 요지주비시 디링키지 뉴짐주튼초기 렌즈헨초기 군진 타안키 디링초기 링뉴짐주키 탁주취시 디외마와드네 망초기 초안 레소동와타 망초탄 청진지초와르키 저와 나르웨섭도동규 저와 지그 요지주유비시 중국 정부도 다고르와 디디 칭주키 캐르용웨 장가르 니지키 냠주 로컬 숨러 냠린 치신규 디디 칭주키 칠두 레고캉 이시아시아 루레고 김쿠르와 고한키 모두 제발신나 로구 강코르티러 쿠르요 바조 메바탕 우저 메바 딘자탕 더디제기 캐슈 댕규 Mingar Zhongguan Tilian Tu Logu Gangkor Diri Chekdong Guru Yubata Ka Tangbu Logu Gangkor Nige Tilian Logu Gi Lopchin Sikdo Guju Chiu Cu Yu La Ma Wongbar Tilian Ki Ge Yung Su Rimxin Kepte Tong Wei Chesi Yubashi Jiu Shi Rinnu Gi Dunbi Elu Xi Rinbi Mimi Su Jimdip Gi Langkor Ki Gang Da Gorwa Minyuwa Siki Yiwang Gu Yu Jiu Shi Rinnu Gi Ixia Xia Lu Kui Ki Jikip Jinir Zhang Yu Chen Ki 所以国日的作物所政堂国际从康所给开空所居个月了明儿天连堂马来西亚新加坡提醒威胁社会给给开开几度从来给托年规矩骑行约几就约不是毕竟着实这同层在参与公司年龙局内密特行率 AIT 金主起南边出规矩骑堂开几这么顿起不的 Bina Jimju Gabata, Lamto Du Yubi Mwibu, Jimju Le Zuiso Le Dasip Celin Chibata, Lamkorki Angdatang, Suyib, Jo Lamto Gi Chimge Cha Juji, Nguyen Zin Chibata Bushi. Gongsi Ti Jikip Jindunba, Wuka Wei Yi Sargwiba. Gongsi AI Le Dinbi Tuanze Sik Minga, Bangkoki Nguju Xionlam Sik Kito, Guiju Qixin Yuji Juyibushi. 天然气科南界新旧所以陈奎托帕南奇开具密塞瓦温馨中奎讲究阿巴达金密修普尼的毕业帖内是开琴喜多浪月大国瓦拉勒孔参下内西部多达瓦塔拉勒拉托卡巴奇巴林巴拉勒参南清标国内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읍질했네.
1: 포르는 워클라론 팅게 수비 산저. 냥카나바 제초 데모이나 데랑나 저지게 다제피 치니르나탄 워치게 다든베 치치그스마 자르치게 다든베 치치그스미엔라 자므그머리 순이탄디 쇼페 산지르린 찬라냥브르가스시
2: 제초수제 시진핑게 담던 사르지 동콩나 랑리 등기 가츠그첼라 오퉁초위 바이트 로디랑위 덴흥등 치르사체위 삼비 제누림비 니버르데 셈흐요기 송치블르그부 등 도듬르그부 웨츠르그부 지샤기 제치부